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쿠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포윤교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애주람토르와 신비애키르수야바 지조기초웨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공탕 레군디레둔바인치 닌달 니바투 디탕탁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면주치구 강변난기쿨유라 닌달기공치네 롱쿨뚝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장다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쿨공기쿨유장다균평치바 쪼내쿨공수 고용에게 럭주직체당 지구직조치바 미기에게 출된라 토낭치바 합치개바암 로기급 장쇼캄 라베추미 카나기급 로숨연기 응원고급견미배 짐치유배 미토기 독사로체기 응원고급급급 꿀무치구 탁바투 겐군추 정군왕 규림용기 응원고급급바탕 권내탄외 민급급급 让我们共送了数据柜让先你个片了地堂用途

0: 대당 레뉴비 초와 기당
1: 진이 서구 네폭 러브유 진이 서구니 미탐제 당 파니부유 서동 루튼 류종위참 장아라토낭 루튼맨주 진이서구루 멘진양타제디 대당당 마왕반 송종창

0: 우리 라게 행한지 네즈 탁주 남바 토제 나시
1: 나스 토제 제직 마시
0: 야죠
1: 아자
0: 로
1: 다이 나겐조 할로데 보체 로시 드린 켄조 드베 체뇨카보다 턴도 집에 고리우 트든 야르단야 그 청구디 나즈 탁주 야 보체죠
0: 아네 아 토제 나시
1: 뭐야
0: 토제 나
1: 켄조 토제 나시기 젠데리 켄조 신다시야
2: 케메
0: 쇼시라
2: 케메
0: 토제 나 케메 쇼시라 토제 나
1: 상마 토제 나시기 그나저 파 로비제 담상 고슈로
0: 도제나 소제나 도제나
1: 뭐야 다
0: 계속 소제나 소제나 도제나
3: 수진라 주진쇼라 로비스
1: 알레 저
3: 수지청라
1: 쇼쇼 잡으라고 근데 주디 탁주 근데 청소
3: 마신키라 니리 슈사베치 니상쇼가 용고 섬치 더 고마니 튀휴 숨라샤 차비 라코 디그 주시네 튼시야 더도망 튼 주시 주찬 가셔디 차비 라코기 디그네 튼시야 이네 탄더
1: 녜상라 차비 라코 그네 주디 탁주샤 세시 관례 소스기여
3: 녜 총위러 리슈 퓨제 주도나르 주니 차비 라코기 디보 치미 리지치 주세요 계세 괴비여나 렌삼샤제 리지치오도
1: 렌삼 샤제 리그리 체나 중제 가르 용구미 삼담베
3: 삼담이 디불레 삼샤 주제 리그리 체나 칼로와 치망구 도회다 저와 여리라 더도 디불레 중구 포시 첩지 슈디 벤초 테러 중구 마구시라 포바 이네 디콘을 키랑게가 딘자 조준 스카르스 위메 근진나 중아 니에 체나 무튜 레그퍼스 제베시 신의 삼을 코바
1: 쇼쇼 갑자기 변수 경고다. 대자기 초회 쿠리우스 되야 되니. 거기 개체 유미. 세브 신기로 봐.

0: 도리 못은 그시 장게 건저 단드니 슈키엔 가도 칼로와 키베 망젠 가도지 도스데디 시슝고 조아다 레잠 샤비나
1: 디포 균구 심보 퍼바 케싱아스 콘스 조아다 리체 마체비나 지만의 종빈 총기를 손이 차 요마다
0: 겐요리 리티시 균구 퍼바다 도비나 총기실의 손이 제모도바 가져와시
1: 小宋，
2: 来。
1: 米拉新打点了些外面的，以前军用了三不担心的米多，俺里边个差不多拉过了马脚前，还提些都是，给来主播三句。俺永不上去。
2: 啊，是，你新个月就叫你了，听说你了古罗马想的，
1: 钱呢？他肯借钱的够着了。
0: 明俺军需。
1: 谁俺大了个呢？你是兵卒精英。哼，
3: 唐总啊，总之我的是，俺让陈贵姐姐到我让给马西斯老总啊，让咱们先来个几个多啊，绝对绝对那个没有的，那最全部穷了的，那最全部没有说的。其次，别个有钱噻，来日忙过去了，从你家过个三个十二日，这边老婆三太给些不许来日去的。
1: 从你前个冷水退过三个面子是吧？我是那团的新白棋，他学巧着。但团钱团穷了有，团穷没有手下的，有人去买了呗了。
2: 但团钱也忙过的这有呢，店家也打不在做这里。到外地店家做用年学生命的呢，过不定也不定个人。

0: 我们先去找一遍朱丽香来怀孕小丽米你猜个主意啥让三里比我最明天走老师给我送你啊用啊用啊呀叫个起
1: 기랑엔 니젠뱅에 콘조니루 김제 쉬었으나 콘조 잉글시 베라
2: 리메이 랑시우데 직되다 짱무 시자 지난 이전에 세브통동화 미셈 다그르다 랑의 교계 농주 쇼업시 이내 랑다 좋아메바 랑의 보기 잉아 소아야 오시게우시
1: 你朱丽小了你你看做可真是要人陈无邪呢就是他们让给军用文的岁数吧四岁准备先他是 Less

0: 不，拦不住，卡拉斯自己啊。 가봐 마시아, 다 칼라인다. 보고지 고지 칼라디니라 쏘다. 드디어 아메 가봐줘.
1: 몰래지 지주가.
2: 가나 야, 잠만 쏘도.
3: 조그루 참지 채차나. 탐바라 로글람 조웨규.
0: 고지 고지 다 어디 지다. 쇼지레 대민도 엔 쇼지디 지 사다 아메 가봐야.
1: 다 가봐 추지야다. 엔에 자진주.
0: 다 가봐 추지시 엔. 섬라 난립 다 갈라 칼리냠지 아메 가봐줘.
2: 제제제 부다 아멘 칼니시 다토토토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부즈르메지 쯔츠낭

0: 아다는 샘자 사슈디 종이디 부인음 교드리샤 개시 모두 도슬레 삼샤 초비나 권주 준비 총계기 송니 왕주 뢰동시에나 그제치가 차별 라고하기 칼와 멍보 레그쇼시 당들 리지 제마 제기 내두 제미도 전다디 시우지다 직부시 시우나네 종회다 총계시 중계 사타레지라 문의 겹겹지의 유매디 통고시
1: 상계시에 참아 좀 제도 나의 못해요 이내 나주 리지 차디 나주 카고 수요제 차별라고 그 리지 팀에 없어야 지도미 리지대 균점에 없다 땜병 안에 피게 당해야 지도이
0: 前的 Halloween 跟这就是 他的W老话给 Halloween 蒙古听这游戏。光最难的蒙古去给 Kim Sang-yong亚给 Genki Ward。你们就这样用不着要把戏。光做跟这就是。马赛能不能做有账？能没跟这是了不起？车子，他这立即去公园也不打，开车也不打过去。
1: 얘니 차르고 그래 체면디 칼로보다 주비니가기 키벤을 삼로다 차비랑고 그 공세 로마 범치고지 제마 나 줄에게 존내 다지
0: 제스 제소 칸다긴랑 카다제 도스 마샤 다 좀 제일 더 유시 상게 삼보다 시 용쇼
1: 아 창매 심을 삼보다 시 용쇼

0: 강에 유네 모두 등교 세워다. 보게 잘 되게 해야 강에 유자 장게 미드고 내 주도 주월 마트 쓰게 유. 당한 주에 매서 세게 갈래 협차없이 나도 견고 되게 그래가 견주 주는도 주 제일인 거다.
1: 레세 균진 톱슈이.
0: 요 다도 뭐 내 심부도 와.
1: 죄래.
0: 심부도.
2: 喂，穆丁，
3: 快起坐。
0: 说起来家，来大姐一个的。
2: 这是，倒是奶奶领情我，住这几个月。
0: 哦，
3: 年头就三千。
0: 年拿了哈拉斯当我怎么说？俺让给新穆丁这收银的。
2: 拿了水顿什么银币？儿子，这是掏三千啊？卡里几顿吧？
0: 哦，哈，对对对，儿子，你让了广大人民，你
3: 让了广大的人民，一年起码的三千吨贵的。
0: 上书记总在当年消息，他是你最欠给哪样嘛事？
3: 一年起码的，
0: 也有点债权了嘛去了。
2: 啊嘞，啊，你还可是，让了也是应的，让给我最欠为小李明是你的。
3: 我那用不多，想不得。
2: 那天了三十七块不多，第一套呢，让每家人不要提送给他。军大很这玉米，让给俺是那些个玉渣。
0: 上个业绩的年头，俺数十七个月数了是多。
2: 哼，是呗，数十七个月是大好过中哎。
0: 小李米打算引把吃吃呢，引起干票钱也是花的。
2: 要不叫青年的上瘾的嘛是吧？
0: 哈哈哈
2: 哈哈哈！哈哈哈哈哈！我呀，大些没得，就是找不着些。今晚让俺老婆用个银，俺你给怎用？
0: 用啊！

0: 哦，这，书记成了，书记成了，既然给，就对最重点的啥吧，昨天那个别把可是有问的，昨天可把，老总家有问的，小小，
1: 书记成了，
0: 也别的，Liz。
2: 小队最重点的啥不的，明早了是不是准备给公司送走？明早早是不是都不得不到？要么，可以让不去准备啥子哩？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收起来了， 네 균두 민네 탁주 지로 지구요리 여로디 참바카기 기후리 망조는 내주 가르도네 참바카기 갱키니 펜주 깨지세 탁주 제니 망조 소 용디 지글라 전용다 된다가리네 타진 요리
0: 나스 초대 제용디 내기 렘스 소도 시숨 지송 시고지 셰프시 도시다 거홍 도시 송년 도시지 팀이 나스 토가 친가 보통 간스니 예유 슈베 렘이 견제 대시체 계좌 유베 보통 버 소장 양민 안 대시체 유 지난게 기도
2: 하고 유
1: 콩아 주슴 캄로지 유 바이샤오멍 지 수시라 공 캄사
2: 캄사 캄사
1: 디네 야리스나 안주 심칸 로치 유지 안주 심칸 불 로치야다 녀가 티주 차기 남베 토네 디엔요 녀라 심칸 로스 제부 유
2: 안주 제진 템베나기 차시 첨부디게 문도 야시 디 대가르 중지 가방다 진인 숨싱아다 직직레오 테르투투베 마제 돈도 점이 도담베 말라투 요시 차비랑고에 춘지 말라나 주 요시 더드제샤나 네주 가르윤에 장무디나 내다야 요시 허시 장게 말라디 수지상라 모르시다
0: 알레스 수지라 탄디키랑게 세비 나츠니 튜체체 튜도 더구 춘지치아가 말라치리 총기 용로 구지 제베 점이 도담베 콘스 도루 토베 링쇼게 체친다 정시 튜토르 디부디가르 고우지라 점이 도담서 나즈레게 디고네 셰네 페뉴 시슈기 레네시리라 나스톤도 총기 우체기 닐리쿠스유 상매 우체기 닐리 체우디 모티 균균 체톤의 삼샤
2: 제 데모티 균균 세우다
0: 어 뒤데스라 초두 제종 디네 지속 내투 주지 제약이 대작 맹칸치리 계세 망설 내투유나 나스 삼박하다 냠지 체니 콘스 내투 탁수 제약이 탑시당시 이내 내투 탁수 제압 삼게 영야 영말다 나스 대외 공박한 뒤르베니 대외 퇴고 상회 주지 탑시든지 삼루당지 견동원고다 내퇴 탁취체 아잔자 나즈 겹시 고민이 겹부르다 쇼르균 뉴스 포베 망소러 로프체니 대외 약에 소화시게 주지 나즈데 내퇴 탁취체 소마지 망소 균대의 소화지 겹주야디 개시슈리

0: 야쇼.
1: 종치솔라.
0: 쇼리, 레아가리유.
1: 땡키 집에 손두디 서울의 경계 날캐한 채샤. 치주 희랑을 차례 민도.
0: 용아, 신소.
1: 종치라, 희랑 인구 샬라 최무소. 니에 꿀지 시가 친가.
0: 아, 육쇼. 상하는 용으로 소마시. 진로 내다가 징유다 지바.
1: 레스.
0: 교시.
1: 레스.
2: 내 차살리도 나킨즈 리웅치데유 님도 클라사가죠.
0: 솔리.
1: 라.
0: 나사질게다.
1: 차담 사차보다 시균 챔버 딘제. 토야 공버다.
2: 제단 변예대조 제단 님시라지.
3: 군제 대표 렘뎀지라 수수섬 추구여지. 계지 가르시에네 겐케오마시. 단더 차람그 코리오디 등의 코리오다 개체를 지부지. 차도를 마비단지 슈기 님시라 수여시. 上个星期月，米卡几个人组团队连接，所以这边住不了。

0: 빨라 나 좀 인다.
1: 요. 수자. 알고다. 네 아직 시야유. 야면의 자나를 수배용게 아.
0: 아스발라. 네 키나 세브 슈비임바. 저니 텐도 내가 쪼지. 워지발라. 저니가 내 공수가 마피아. 미신다게 톤 네 초다 세셨다.
1: 지기 갈색지. 장에 보면 소사 네 소우셔.
0: 발라기라래 야치. 나 테스트 날 로테 뭐 로테 로테.
1: 레오인 거 맞게 줘. 장이엘 교시.
0: 키라니엘 로테다.
1: 장이엘 야주다.
0: 아 키라니엘 테다. 영아, 바이바이. 부자마나.

0: 胡昌生铁西子创业的托列顿特性能够忙起铁通面森顿军用卡给着差多破的军械没把了你们忙送铁国国公国别年送那外国了后来是一部成经要送振作更阿巴杭州入酒之外他让众铁通面所把振作那修的全面娘里切把了中介三不托别国了 大学推荐铁艺术人，三队敲三军多，推荐铁南边永所片约巴他，如果让我们票都交了外国了，我的社会托操提醒别，票里接力啥子年纪，大学推荐人能明年中铁卡拉查吉布西项列，明日团结铁登局两外国了，让众铁借用，三公电站车站三个人，七个人他人不别外国了。
1: Small Hingye Gungkham Sa.
2: Gungkham Sa.
1: Dikar Pyoge Sunga Chilambi. Tingye Ne Tingdi Pyonchong Sengkyu Nyamcha Sikpa. Gosu Shu.
2: Kiri Ne Pyonda Yewe Tse Juju Tanga. Jinda Guwe Tse Nishu Dun. Jasa Nyamashi. Shamla Nang Dun Shifta Nam. Siro Na.
0: Jinda Guwe Tse Nishu Shin Nin Ne Nishu Dun Nin Para. Rangyo Jong Dengwe Hi Shuji. Hu Chang Sheng Ki. Shiza Chong Yere Ye Zhong Zong Ta. Nyalam Zong. Tingri Zong. Hazi Zong, Saji Zong, Semzhu Zichu Jiesuo Dekshin Nenggib, Jigyeb Shuji Xi Jinping Ki, Pyo Ki Leidun Kola Nangwe Gagwe Ki Jien Ta, Turib Zarbe Dangge Pyo Jiong Zichu Lakdar Tungju Chien De, Mangxi Ki Tongmen Semdun Junjong Chie To, Tungwe Le Xi Zuwa Ta, Ginri Chandu Kurde, Xi Zichong Yer Ki Cha Sha Ka, Gerim Sarba Shidu Libyuro Gunde Dang To, Junxie Mebara, Mima Mangzong Ki Zidu Denbe Chongwara Kachokbe Gwego Gongwebe, Ninsung Nawa Shi. 杰庄总当马创作他，聂朗总协会创作，廷日总刚个的创的忙边协会从前，廷日总宁波创作，沙子总秋谷创作他，汤个的创作当忙协会定的，沙杰总创的创作，生主子去李贵创作他，迭列迭贵当忙协会定的介绍，何昌生去，西林李杰把他别的丁什么话他。 시림 땅 조경 타 시림 조경 제주로 캔도 나오마시 창매 삼자로 타 청고 세마시 호장 생기 시림 돕체는 리카기 레륜 도초부 용토 시림 땅 증조 조경 숙진 제부터 시림 기 땅윤 본카 조경의 숙계비 시림 땅 증조 조경 제비 공부 지수 타 비교 지수 타주 지수 제체로 단례 균제 매바라 땅기 표도 시종의 멍시 된도 동규 当他忙作他，立即把他忙作给找啊，收拾动啊他，能聚人聚，忙作给列顿西藏住不脱，退金脱，就南京脱，就我前年，退我给那句他刚一些都脱不脱，列顿有次忙作给落了不不写的，忙作给落的是他，一记其实写多就我几个。
2: 시림당
0: 전주기에 모두 카송 대비 누바타 당연기에 원전 뺏상 누바 뒤에 망소기 원래 내려는 승시타

0: 하리 삼토브르야
1: 아무랑게 참마하고샤 땅아 침을 제어 말봐
0: 아 하지 하시오 하리 시나구베 내주디리 녀마 코토뉴이 랑게 차도니 세세게 꽝다스름다 하리 할래 요 말이

0: 그런게 차로시 하나 줘.
1: 다시 디디슈 고용이지.
0: 다 키라슈시 깨나무고.
1: 제마 디지요지.
0: 레스. 쉬고. 쉬고. 喂, 小李미. 칼라등스시야.
2: 제자. 아, 제가 주바세다. 제가 주바세 내고게. 주바세다.
3: 칼라.
2: 주바세다. 제대로 맞는 이유 말다. 나도 거기 있는 무슨 렉쇼를 봐.
4: 제.
5: 나도 그래서 무슨 맨난다.
2: 그냥
5: 맨난다. 맨난다. 이 주바세다. 얘를 완전한 중아 공신하고. 아무네 이. 혹시 캐드미도 제가라고 거기 거기서. 아니 이제 진짜 캐드미. 제대. 그냥 중아 공신하죠. 아 공신하죠.
3: 你一头皮看的名都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聪光马
4: 你们唱吗？到我这里，那就这头皮，你看那嘴啊，怕是骨肉难用，对不对？很多年不过去，拉不着转那顿的，很多年给俺打，你们嘴连续那顿，他就去头皮给你，给俺就贡献那着，俺怕是骨肉难用，对不对？
6: 你不怕了？俺婆婆住对呢，那再包里给俺还不要紧。
4: 可是拉不着我，你们俺婆婆可真叫人。
7: 现在去，现在去，不行，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不能去，
4: 你明了小李明是个月老子国家的天大钱不算啥天大是土生能过的你的路不去放来天大是大几不是大你瞧空给卡斯哈了天你特别是当白干的马上我就求对决定的这话疼死难不是的前上我提的黑夜了连三十几块有米 Tiri, lopsu shu yu lu tuyun pe yori, gura, nga chi shu da. Nye la gwa na yuwebi di, zhongpin chong gi gi, shung su lap zhe ni gi dunju dun ye da, meng su lap zhe ni shu zhe gui jie shi yi. Cangma de yu, dos ne, nye jie shi di ge, len ye le pui cho. Lopchi fang la da nga zo chok du jue yung di ne ne, chong gi lopsu shu da, lap zhe di ge gi, lopchi da, zhe wa qie ni,
6: 垂垂穷松啊，天天老师也不留老张月呗，不过苍木了。既然是轻松的，那月了点呢，他那个老张都去轻松啊。哦，是那意思，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 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 캔소레 레고 접송어 들어라 가르고 그래 잡아야
1: 지 내가 다시 전에 해 버리게
4: 김달행게 납제 레스행게 다쳐 홍성 내수로 나서 네가 균도 다 통마지 이내 지나서 나서다 세쇼리 이치 나줘 나서 탑시 유세 다니 홍성이 된긴게 탁쇼 증주 제배 뉴스 포니소 뉴쇼 유세 되니 차로 쇼이
5: 다들

0: tuzu tu bali ne, ten do nyumbe kim nyitu.
1: Namja machi. Zi rang kar chi yi. Chikim nila ge charo nambe shi wo, nang ta yo ma shi.
0: Ya, wei. Di kar shi bre.
1: Nyo tu du ge.
0: Nyo tu bre.
1: 是你要吐下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是你这是你要吐是呗
2: 중지 수라 차례 가르나니 두다 죄부 혈이 드린 제가 가수 나지 차례 가리 강하나야 유노
3: 홍선 속배 렌지 렌속해 건조 마간디게 장르지 렌주지 엽자 디제지베
2: 내주리 혈이 이래가 대손 제배가이 디전다 첨부 송사 네, 멍구만 꼬치 접수 제고 해봐. 캐시디 타 제제 제고 삼노. 네, 조신다디 멍구 두릅 제고 해봐. 제자.
3: 네, 자라 딩몽 멍구 시행유휴. 홍선 속바 중위 종기원의 시에나 구사족 준치야기 각자시.
2: 네, 네 고소여가 주.
3: 오늘 고소여도해.
2: 也是兄弟家表姐表姐红生做不是做点心干那点的追头的三处一年也红生的也春雨黑我老板过岁数现在出去说了你也给让了下路还是去过多抬个送他我准备装起给边角皮叶了三不担心红生做不担不一么多也三个没定义打没打

0: 지리 언니 아빠를 깨부시게 비하라.
1: 잘 깨부시면 이기래. 나 갈래 가시소.
2: 주자.
0: 럽지 판라.
2: 감사. 딩기네 람보르 깨부자 대비. 딩어 견다 아르시아. 겨울당구도 와. 호중에. 이네랑 게 답도 균균 제자 아니란. 나 취치인다.
1: 롭지 판라. 감사. 교동 시험 좀.
2: 감사. 나 대칭아 시간 용비. 나 탄달라 제 벌지 세사지 지라시. 선주로 복지 제피아.
0: 오늘 르베. 전주만 하고 스님도 벌게 와 여러바.
2: 지.
1: 답이야서. 당한 흘러 제대야 요리. 심도 다가 벌게 고요. 나도 벌 세집 자르치기.
0: 말라. 그런다 저도 못 잡아. 롭지 판라다 도부인. 그나 니 마심다 켜요 마지. 루치팡라 키랑게 솜부 타므니에 니데유 니 락즈볼로 담그체네 메바 락즈볼로 딩에 차샤다 캐메
2: 디샤
1: 캡도 디이노 며치가 차샤서 갈수 있으면 신급이베
0: 니 신고초 락즈볼로 겹야 딩에 며치 튼진이라 니 폭사메 인다 루치팡라 야메는 안아니 젠도시는게
2: 선주리인다 나스님들 겹도
0: 워시 키랑게 진이 군저 좀베
2: 어 진이 암라 세바 주민도 나르치네 슈니에미도 문안티샤 가르치고 이바 하고 주메
1: 진이 니 자 계좌 주제 좋아시라 요리.
0: 다가지 뭐랑 탄도 모저리. 녀 권배 돌로도 뭐랑가 권절 렘부 유자 암라가 가 쓰이죠.
2: 모저에.

0: Hello.
1: Kadu yinne le shaslam ne yongma shibo.
0: Ran le ge di le ke che che shi. Ran ti rin ban lin chi du, du da ran ge bong bu di ni be di ma le che de yi. Di de xian ne yao min duo. Jie ma du luo di le nian tuo bu da zi kun du, kun tong ma da xin su ge.
1: Ba ge mie ge gun du sheng min duo.
0: Ban lin be ha gu du xi cha sa shi. Ya, a me ran cha to ne, nian tong di de se yu. Ya, du da. Mi zui lan dan chi du da yao ka zui min duo. Ya, yo ge chi luo zhen chi shi.
1: 탄데라
0: 인고쇼 소소균 가루윤에 람사 교주시 혹시
1: 나 깔려게 시바
0: 니 컨저스테네라 락세 볼게브두 닌가 유샤르 뭐나게 티브겜네 돈도 깁다 쳐주고도고 럽정 치슬럽다가 람산 길이 체제 니란 게시이다 과정에 나묘시에서 시오시 겐지시 모 토토베베시 로이 또 다닝주 쇼미기 루기가 또 지리 태발게
1: 제곰 방송기니 동화치 그랑게 템이 갸스 순중어
0: 네로 금전티 조 랑게 하고도고 야 겨세야노시 인다 아메랑님도 장로체오 여우제디에 빌리스스인다 어허야 아메님도 장로체오 아 어야 깨부 종종체 미 둘이야 다우시 어허야 조고 꿈시

0: 조제 다야기 탱문이 주야 주장 마시게 없는 게 과중에 선쇼 감주 나랑구이다
1: 아미라 그냥 닌다 니에 튼다리 요규만 교나 꿀에 커민 두게
0: 나갈에 커민 두 nga phang mi shubo ka le kha pha khose nga thon do rang gi shuk se shuk ya de su zhu yu ge wo xin da thon do ma nie no nian tong le jie jiang zhu yin da

0: 콤보 커지겠네. 깔해지에 그문도 대비 쉽지도 와.
1: 나도 남주 주인 좀 신랑지 되기로 봐. 아니 이거 로지 바로 한국대 담비 한국대 티투부 유자 취소 커지라 내가 한번 내게 민도.
2: 이 얘기는 지금 콤보 망고 작은 자이나 로지 바로 한국대 거나 강고 양고제 대부제 저에 차부제 콤보 커지겠네. 강보 간지 내게 민도.
3: 대줄 함차지로 고야탐 국주고고래 죄미구
4: 너게 바줄 함차지 예녀세 광재 고릉업증을고 타 고술 고인배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배 통종직 표주인
5: 아씨 저디나 계속 주이지 야제 차차샤
6: 작감부차다 식즈고야 대수가 안고도 그 빠쁘데 장고 마다사치 제장 너게 바줄 자주야도 배주시다
5: 로지 파주 자주에디 오네야오스도 보망슬랭기 짜장스데 예 고스탄 양스스르스 차스
6: 당아즈데 짜스 잔눈데 디나로리아 카지샤감 라소베 수주 유베니 멘즈단데 망고 요르바 제자제 수주 쇼교디게 가서지 돌다
5: 로지 파주 자주에다 짜소에 오네야오도 짜장자다 식즈 코보제 제체우도
6: 도 짜감보다 수주 메베 존난데네 제미도 제자 짜주야다 짜소야 보나
5: 로지 파주 페지나로
4: 김을 진공 감직라 고르야당 주주를 위 현재 서비스 시경 공제 감직라 고르든지 등글에 제미그 감니 연여체 광제 고릉업증을고 타 고술 고인배 통종직 표주 통종 최저낭내 닌 뒤낭 뷰제기 내든 유지 현재 칠로 지척

디카라 표기 초체슈기 제시기나 송내 거크 시수 차비 미메로노야이 서법 토제 미시도 되길라 셈비 초내기 차긴 셈비 구류 태야 창단 사드 땅메 소자 송접 지겐츠 자주 응외기 토네 최소 송외 등규지기 관제 심슈 체비 윤도니 조아미타 정중함 미심규 규제 라인들 수고로 팅디 이모 변조들의 재난 초기 투체 스린소로 떠송 제재바 잼뷰 슈규인

0: 송급 교육이 대화로 차업의 슬린소니 교육이 초체외 제시인라 중국 차주체와 니버티 야인 소문디 너주 총기리키 현재종타 백군종 승리종제 체도 제바타 지가 윤지링 원주 니동 갤러니와 신유 可以呢, Dietzi. Rimbuchi market it dot and draw away, Tomati. Changda Satoro, Yui, Chagin, Dabata, Anamanashi. Jaju to Mingaru Zagizangu, Karum Shujota, Nyamdu, Silinsu, Bobta, Siji Chubaza Mayimbara, Tiwe Tota, Damja, Chu, Zada Jelly Chubi. 최소기 차계식 차유시 땡기차라 디가르니 콜레큐엔이 개균 최소기 장가르 최고기 담제 긴가 말하지 인라 점리토 습업 토슈기 긴문무리기 시규주의 점리양지 최소기 도부주제디 이시야장 민바라 콜레큐엔기 긴강 토념충이 奎公提所点错了宋教也不突击铁哥的错心被没那么提恰据目的团队其他人了杨其实把的起登据精明人民图葬学吧米人民人强当杀到了错心被琢磨音中年纪起来拆和错去
1: 고모니,슬린츠,기급준비정중송급교육기,신속근고기,당매소자송급바,표매탐부티시.端주타,군대기투테라,고르송치배투지인.독대마제공,긴종기,산다라로람체내,김례타,노루초로치.우세키스,啊!
2: 야!
3: 당하랑이 제가 이렇게 속자래 가부요 뒤뒤돌 썼다는 걸 쓴 캬캬 정도 희외게 이렇게 속자 성급 중에 맨날 썼더슨 뒤에 들었어 물론 동하라 이렇게 속자 성급지 야 이렇게 속해 있어 단이 썼더게 지금 이렇게 속자 성급지 단계 이런 루트에 국신 루트입니다 제때도 이렇게 속자 카타나요. 이 코마카이네. 다 비제 비제. 비제 슬랍죠.
0: 실린스 기급 준비 정중 송급 코드 내에 착상토. 서브 토제 미 시동 계기를 이와 심심. 믹스의 기사도 담제 넘시고 디가라 총중의 리규 배공 개진시도 줄이 없이. 김례 차르지 김종기 뒤주 통진 체디 동퇴체 지진 김종 김례 바다 지리 순주파 취업에 담배 유사라 니리의 고종 체바라 조개이
3: 다 총종의 취업은 다 수바도 레베스 또네 당아서 공화도 떠오르스 다 뒤뒤서 칼리 사게서 드려도 총종의 공화티 제가 석사 김의 그 세도 다 드려지 다 니다서 파르캡 Dina chungchung paa kain lukas dina dawa kuwa zo loos. Da te chungchung da nga dawa kuwa zo chik ta nur chali te.
0: Kyak siang tu. Lue chanyum chuze te du legor yeme sige. Riba gye yen ki laba gya we namsi ma na nima gya ta chul ha dinga ye. Rengchung chakin sibe wang ki diga ra. 미통
3: chik yeyo le mimi ten chik pui chungs. Ina ya tina chak kutu za nga te su chi chuu songs. Ti chak kutu yosa kuni nini me ngi xue ni zo to shin doks. Ti tu zole chik chen sem na chik pui chungi. Ta sok cha yu zin tong na ya tira ne chui mi ti zole ya sem na ka so chif chung sni yora.
0: Melu ni shul hagi rin, chimgay tu zida nguan gyuru chun zin kane tu ba tan dun. Dagme soja songgyo be lega zo ni, dagme soja la gursung ta, dashib tselen chegyu di yin xing. Soja so zhonggu milangwa ta, nyo zim hibo ba chegyu.

0: zale ton chung chung ti ya pie pie ndos ka ta mang ran ndos tan se na chung chung ni de mang ran de zale kaust ka is na so su ge ta sung jeb chi ga song de zale ti sung jeb chug li sar wa to ka ta mang song de ti se na ka cho jeb ndo
1: tam ren ram tu lan du gap lo ge khong thong mara diga ra yong be na ba thi ta thu kin zum gi mi lam du cha ro go ge ti du khong ki sa jin di to gi so den yu du cho chi su re ni ki ce ga ji de me ba xi cha yu ba na wei yu le ya kor mi si
0: ta nem gi ni chu ru da su be na zo e ti da ni no ga zo ne ji le ta ti ru o ni ji ge
1: 총총노
0: 또는 나가는 전에 나고 팔로로도 독대지들 총종 광어티 민디 수용 미사티들 총종도 수용디 총종디 그치 나랑 가서 그래서 대략 닭부터 정도도 협파덕지 독시 등하랑 가서 접중스
1: 긴좀 통마라 용급 주가난 당매 소자 송계바 십줄하 유바 참아 개법부인 고모 사료토기 계산매도 다 잡아라 지주 님중 이해 사도 데라 시엔다 민저웨 도그리 시켜리 갸체웨 현재 쿠곤스 니더뷰 뜻송 지주니 균년 시차유 니게 사자타 무리 참마 창단 사도 긴감 송접 제베 방부 약쇼인 Silin Tsui Kikab Rinpe Rangchung Songkyab Kui Shenza Kui Kongi Dangmei Sokja Songkyab Ruga Ki Ruin Yinpe Tsurim Tarjian Tirin Zongzhong Ne Parda Jili Chochu Chuebe Meba Shangdu Kursung Chebara Chokhen Yibshi
2: Tirin Anzo Meba Shangdu Nyeyi Meba Shangla Zueda Chongzhu So Sokja Mangbu Dwe Satin Dechiri Cheza Dangmei Sokja Songkyuba Chuyori Nga Meba Shangla Khozo Lega Kui Di Chang Anzo Nyeyi Anzo
1: 现在中了恰恰为呢相当重的给钱新进创作出去领你要的当面所在有三人进啊最干净有不求的狼国的极端的将些去切的你的了参与我们这里你的话给国书蓝博罗没路出去领出去领特间他如没喜剧写你的当面所在给继续在你推摩托四零岁几个人别人中送给区现在空气吉林文竹 계기 구조하기 쾌건수 고르송 최윤씨
3: 하카스 다쪼 다 총종 가지 포르참다
4: 다 총종 마셀로
3: 모더라이라야 먼저 늘어야 언는데
4: 띵사하에
3: 모더라 다안 들은 날 조지르니 주와 살라시선 난자 파바는 요 드랑 혀킨 경 안덕제 조제 넨넨 주 파죠 네네
1: 어 다제 차라 총총 망치와 군거 계사라 볼세 대배뇨 와라 식나 메바샹라 나르시 뇽셰레 통주 메바타 쿠니기 티린 뜻은 14부 책임시
3: 但因你

0: 刘不迪呢？三百几，三百几呢？刘不迪，谈的艰难别是三百的，培养各种确定的当委员听讲堂，培养龙井认真练过人，那么多年来，的当六岁里前，的当培养学不的去。我作用我杨宗平，林杰公看不上，艰难帮俺子里在那拍板，格是秀。 这个书记习近平给孟勇给地当米呢，全用给就只用米色写糖，人意给地当米，说是人意的呀，让你越去送不能行。场面人意给刘姓地当糖，苦了地当里啊，拖囊忙怎么难解？地当糖递给点别亲戚中间，别准切过别，别个小心。他特地安全，列前托里啊，别别公正，参谋了的他那些他的眼睛仔细别，赶紧什么场面，岂不你没给给孟勇他米的这个热热送能够的？且上。
1: 七八地塘岸检察院啊，企图某部地送给军械铁里啊，拖拿南亚的物呢，开进皮查查的有些。七张特里能安全，培养各种某部地送面岗去，做全面把跟刀这么拉点进去去，超过检查被接的地送细节过了啊，跟着小心，你给呢，格是哪种？
2: 大王这么拉的，四川乐县华西路里呢，乐平区外滩，明儿培养各种某部车装面岗都恰来能没影响，面部各处别昆明镇外啦。 华西平民七百面岗多，落几张，十种难用。咸阳解渴人民万不捐钱，所讲中的现在听满汹涌月了。他是中间的车店跌宕，我用天干给，三段手机给西林车角了，平民打七百面对白，你不拖了东北，所讲现在陆地日记开进度电厂不马赛。他是中间的车店跌宕，我用天干给，平穷下下来对面那个听满当听穷月了。 平面塔铺在参加给，南托面就来团边的，面路泥水塔上松人，南托面就来团吹，别准火力塔，扛着不怎么样没办法，西林多，没有来给德国罗边干活那么大推送所，星期人别参加那么长，你呢？火大兄弟参加冲着他这，日常推地坡接送你怎么别能有？给他看啥？
3: 他当托马给了，他不过俺们几个人的想不给差别接了，说不打这些东西开起没修是吧？但因为嘞，俺们看这个，他俺俺说给别人别那年这个了呀，俺说给别年底给，真正钱呢要我要了呗。啊，的确的，但俺做哦，对了，盘索的特殊是吧？比如因的盘索特殊的，他得看的是呢，俺做水军的盘索也就是吧，对的，俺那车里盘索的了。 大大历史第一名多，但俺做那水军呢，盘索对个了，你这呢几个旁边没吧？他不接了，这边没吧？除了那个接产业没吧？看了是不是这么高耶？我听这个多个水军呢，他的钱呢大大第一名多，俺在给了那个数目听着，退休金融你这个了得接，你现看了，俺这是俺做叔叔的，我是不接的，但是，但我这边的你这个了得，但我这呢接朋友多，俺那但我这个人太多。
0: 那你差不多是不是钱多啊？俺们那地方没差不多是不是钱多啊？都是从面岗退休的个了。刚被拆子拆散干多啊？嗯，刚把干个涨多啊？那么说俺别说了，别拆起给个单位的。他看这几个是拆子干个干啥啥？但那么说我们慢慢面岗给拆这个起住了，单个住就是。面给嘛拆子的多多的嘛，就业起活了是，天天专门都别那下去去搞了是不多啊？哦，对，俺就看的是呢，这里给盘算的做是不是有的？那是。嗯，退休金融不就你这干了单位呢？还是呢，拆子的也干个干住了。拆子的这干吧，因为呢，俺呢，刚被拆子干的，他说那就穷了。拆子干就要的个，你给拆子的，老拆子干为呢？俺呢说了人家有了。
3: 他现在给了，他顶这个能做团队怎么呢？退休可再进来呀嘛？你这干的嘛？跑不起来，刘军强，你这样的
0: ticks chaga toa.
1: No,
0: just Sancho Nazim died to Serra. That colored to Russian ingre. Such a shedding, Ningamare. Ningamare, and dear Chedong and Zunga Harrison. Jola de Shosina, Tirism Gangbal Pubutos, and Gangbal Pubutar to Gabal Shuruju. I'm Latin to Lea Gucheva. Such a chess and a chutu to my nitin upon the Trigore. Susie Gibby and a chutu nin upon the Yungi.
1: Nessie, long logger. Tachin, Bookies Haja, the Pansoya to Zudi Baralia, Seju Tolia, and Sichuia to contain.
0: Seju Tola, I may woman divide to Zudi Seju the Dajidan, double to Uruba. The Pansu dinner, Sayedi, Lelabring and Zucarson, Benjukata, Tropotramo, 让房叔对俺大家用都可以的，给省了几袋纸过来。
1: 公安的，我们的。
0: 开始下开除了吧，公安开除了吧，新都开除了吧，小二去开了。Jikuruwa,
1: wong
0: dike sena jikore. Ta ina, ka nawa nala ndirisa, nyega nala yombra, kunzo dusu chokpo chomyo du ke yungu duwa. Nebala hasi konga diye jie mi, konga sebe sena seme. Sha sebe sena seme, kara sebe sena shifan tumbisa duwa shoge. Mi chokpo chomyo kebe dike sebe na, sha zo, konga zo, wama zo, dina diga nga ngobze nila kiamma chiki. Shingdo rir, shang tiri shanja sebe na, sanyi gushu sena jikore. Na chengzi sena jikiruwa, wong dusu risa.
1: Nese gila, nese. Tā tāngi bū āmiyā kār tū mā gīb nā chūtū nī nē mā pabiyā yu bichī. Tīnē shābī nā tā chūtū chū nē mā pabiyā yu rī sūng bīrwā. Tā yinē lē gīlā lām sī yā chū chāng mō lākba jū yā chū dēn dēn zū chū yu chē nā yungu yu nā āmiyā.
0: Tā lē gā shūk lē dhī yu rwā lā. Jī tā chē nā āmā mē bē chū chāng mō dī yungu mā rī. Mā chū pio sā chā kā lūn tō bīrwā, sā chāng mō rwā. Dī ngā lā yāk chū chū nā chū dī kī tī guā rā yīn jī mī jū. chu chabu kwaar ba, chu chengmu chena takta dik maare. Ta ame nina jitangi susu kibay na nima sumne sopu chune jigwaar. Ta rangka jit gyurimbu chuyumin duwa. Menga naal lepsamda jitangi shamdi giga nirdash chuyugri, menbe chuyugri ba. Ta shakchi chegi na nima duyu nima chune maswe chabi na sopu chuna jigwaar. Ta chu chengmu chudian chuyue suru ta shuk chebu dinda kyaaya dinda an kyo gyuwa maare.
1: Jala shuk chembu.
0: Dinda ya kya shuk chebu che, chendu shuk chebu dinda gyabayi na an karche irasana. Pani tsu kar rumo tupche, cha shuk che pu tuanba dinde chebe nyingara. An tine yang karasana, pani maa sabe nyingara.
1: Nese.
0: Pani danda labarba, an chala shuk che pu nre kibdu gala, pani di maa sabe nyingara.
1: Nese gila. Ta, tirin kiasa ta, nganzo, pangsoya tuzu diya ta, nima shibu shingi kundu rejba la.
0: Rela.
1: Nima shibu shingi indu zama, bo kia sa jing, nima shibu shingi ki jie liya ta, tirin kiasa tsuwa cha gen ya buche, mimang buche ta, gyaga ina cha shamna, kangfu zhung shing sikdo wa.
0: Rela.
1: Dila ya pe ya ta, nchana kudo wa, dila pe bi na unay gizan yorba ya gila.
0: Diti rikila, ta gizan yorba la.
1: Nese.
0: Di kharsan na, ta ti kong la yin na nganzo tsuwa ki buze dinde, shibu unze xie nye yo marwa.
1: Nese.
0: Ta nganzo tingsan benjo ya bu songa da, ane tsuwa ki buze di zo xie xie girwa.
1: Nese.
0: Ta bu gu jie cha ba yin na. Susu nanglo lep cha ba yin na, ya na ma na ranga rila yue zi zhung xin san zha zhu duwa.
1: Nese.
0: Diya chin ba yin na kharsan na, sokba suya de lu zi zhi kharyo rasan na, ane nganzo ti zhora jing lam da, gi lam da. Tine zokba tansa lam, dudu sumi ya tsu kumba da, maa kyangba cheche, wo luze di nchim zi zegore. Garja nga che, garja nga zumdi, jing nye sumi shinga sikirba, maa lu, tingma nishu zi di, du se, di zu jik su, nima zi la zu jik nye nyi par zene zegore. Di ya ma zumba yin na, ane, pyonu maa sabay da, jingba maa shub da, xe ranga jingba maa zuba, zokba maa zuba. Lo dik zi lebi na, pyonu yin ranga yin na, gemar si gebi na jingba shu nyen zegore, ranga, lo chi kuwa bay na jingba shu nyen yore. Rāngā pēnē chitā bēdī mā chūgō nē tuñiān hōrā yōrē. O dī chē tēng wōnguā chē chē tūgā nā lūzē tī yīnchīm chī tsē hōrē. Tā tsō tī kārā sā nā gyōngyōng chē hōrō. Kō tēng mā chīgī pēnē kā yō mā rā bā. Kō gyōngyōng chē tī chē. Ā tī nē kārā sā nā nī rī kā lā kēhār yūn tūng sīngē chē hōrē tē o lūzē chē tā chē. O dī tsē bē yē nā nē shā tōng tūtā tā tām rū chō yē. Dīndrī chē tī tūgā. Tā nima shibchū shēnyi chīn sā nā rā bā lā. Nima shibchū shēnyi chīn sā nā nā nā gīlā rā sōng yā kāngfū zhōng shīn sā. Tā ngā zhō mēng gā yā kāngfū zhōng shīn dā zhū yō rā.
3: Khenkia gōng gā sā ngā nī mō nē sū rī cēng gā gī mē mbā shī yī. Ngā zhū tē yā yīn zhō dī chū gī cā bē pē mē nima shib shī ngī yā dā jē chī chī gā yōng gu rē. Ngā dā jē dī zhō dī khā rī chā wā rā sī dō nī ngā rā zhō nīm gī pē nū gī dā chū gī bē gī rī nā pē nū gī wā zhū gō rā bā. Ngā nī pē nū gī dā chū gō yō yā gī ndē gī dī chī chē ndī nē ngā zhō 我嘛, Numi Gangdo Gangmundo, and Daya, Nathaniel, and Mark Swim, Sudo Swim, and Daya, and you Trevor, Buho did Trevor Cherichi, and Trevor Hugo Chabe, and Degi, to do Sudo Swim, and Dayagi, to do Zizosi Ketchin Bajiri, and then on Zunim Shifting Yadajia, the Imbin, and Kasege, Nebkasege, or Jiganga Shaku Singo, Nebi, and then on the Tungshi, Gitaze, the Chore, Choma, Sudoa, and then, Wunti Chenning, and so that Bugusu Gamne Gibi in Eja, Shaku Singo in Eja. 아니 딱제 우리 전에 임시비싱이 딱제 개침 십지리 요즘 제 가리 있는 수 동안은 좀 다 보고 수술 경교 인해 자 샥주 신경 샥주 신경가 아무가 있네게 다 보고 뒤 수술 주고 나고 변뇌 나고 되고를 봐 안 뒤시 보고 변뇌 뒤 교화 주고를 봐 안 변뇌 뒤 마음 안도 청소야 균 십지 용고래 안 최산 딱제 뒤 개침 십지리 下 안 딱제 뒤게 뒤 안도 단단해 제비 있는 안 안도 가리 핀도 안도 안도 쇼마기 키벤 가려를 했을 돈이 저 어디 안 안도다 진의 제비니 단도 가시에 야 보고게 차버다가 진부쇼에 내면데 요래 야 가시에 단도 민도 섬에인데 요래 야 딘데 딱제 디체 캐나 네주디 하고 비는 건 저기나 저 위제스러운 내가 비니 야 캐나 좀만 견고 체도 진내 전에 진부모쇼야 니네 전에 건 저 변료 칸에 마 되야 은퇴기 원고 야고 싶지 제 투그리
0: 맹아디기 그 강후디기야 에 강후 중심 강 님 십세니 내래 님 십주 세니네 로직 발데라는 퇴주 틈슨 스비시고래.
1: 네. 퇴주 약쇼들이.
0: 퇴주 약쇼들이게라. 어, 디나라 속부수에 약쇼들이. 가르스나 이 속부수에서나 다 데르바 라스 체르바. 아, 라스 체르바. 가르라스 체르스나 창레 나기샤. 창레 나기 규바. 어, 돈주 강가 야 라스 체고르바. 부기도 가나 콜라 투수 케어르바. 코야 라스 체디. 조 체슈디 디레 가르사 롭지 나라라. 디네 마주나 아니 로직 나라 체. 다른 게 나 로직 체 차나 용거베서 용다 용거리. 다이나 드부 디기 드부 서저르바. 디 롭지 나라 체우는 시
1: 야고 심보요리라. 뭐
0: 중심보요리. 누구 말에 조 체슈 대로 롭지 나라래. 다 디이나 가르스나 루제제 단체 볼러 맞제. 가르스 최고로 된지. 아니 샤다 왕자 돈주다 규버 돈주를 대체제기 부부 단체 아니 최고를 대체 디네 엄지 수수 암모 체제 다 부부 당스를 봐 어디를 대제 아니 고 라이라스 치고
3: 엄지네 전에 엄지 체계 딱제 엄지 체계 딱제 전인의 전 지지 딱제 치고 봐 아니 체계 뒤에 전에 응안 좋다 제디 변류기 단등한 주디 개감기 둔다 겹체 엔디네 응안 주 변류 근데 좀 사도 사람 더 돈주다야 디원의 셰빈 디 변류 디베 칸에 마사부다 근데 기름든데 지르샤 근데 아주 이 지지 뒤에 있는 응안 주 변류기 딱 청색이 숙소로 봐 숙다야 엔디네 응안 주다 단득 가이가 소로 봐 청색이 규제디 근데 지금도 지금도 다야. 다 유제디 장 안주 뒤에 키나조 야우지 장투 부채 키나조 야우지 신비 있는 아니 유제디 안주다 단더 진부셔야다 단더 변류마 뭐 사용야 돈주간 그거 아니 원고 야우십지 시도래.
0: 안디 체변 안주 변류관에서 로체블립도 갈 로 넘주 죽줄립도 갈 징범하고 뭐도 봐 쪽박고 뭐도 봐. 편에 마 퇴에 소라 남규드네 규면도 규름 분 나야라 편에 나가 로 십중 갑줄로 나한테 망보 여랑아 규면내기 규면야 버제 되니 소 짠데베 소라 야 규면 양스 나야도 그간 가스나 만신스가 대신하자 차버 봐 어 고간 창래기 대줘로 봐 누수 그냥 어 누수 그냥이라 아니 그 매지대제 자연이라 요 말에 대투니 존소 가르스나 보고 기도 간라 야고 라스 치줄
1: 다 드린 게 있어 야 보고 아마 카지게 근데 지도 안 롱고 놈줄이야 보고 기도 안 다 대야야 딘데 전에 게라 야고 요르베 소보 근데 전에 느껴를 심해줘
0: 다 디체데 시에 망보 요래 응 아주 고마이나 신조 가라 망보 요래 빌레 차스랑 알아서서 뭐 예실 지다 보고 간가 다와 케세기 케다 로직 케디데 망보 요래 그래데 다이나 진사이나 가르스나 샥주 신인 되어로 봐. 범매자 아마자 여러 봐. 도저히네 티 나와네 자와네 용구 말해. 가르스나 롱고라 샥주체 나와 당번나. 드네 룸줄 부 코베네 제 용 말해. 다디 가르스나 변네디가 마치 케어로 봐. 아 뭐 슈주어로 봐. 티 계속 부근 입에 코도 가나 되베이나 소 배슈르. 소 슈년디라 망 부여레. 있잖아 이나레 별레 이나레 디레. 아 수수 기년 줘로 봐. 띠띠 수 작아요레. 다 이나 체력이 심주 체제 가서나 보고 가서 근저스 게베이나 보고 겜바다 보고 쉼베 바다를 로스미 샤베이나 딱다 주요 스티샤. 직 포조 가는 침으로 봐. 어 직 게브로 봐. 직 샤오시 주도 가는 직 포조 가는 돈이 서서 딱다르시 주레. 이 안에 소본 거는 소프트 인심 서르 주레. 대진 아주 세르 로직 나라라야 라스치 서르 주레. 라스치 디네 양게베이나 야 라스치 투레. 인심이 라스치에 고급지다. 보고 체대 로마디에 고급다. 도도 간가 제네 야오래라.
1: 네스게. 길라다한 드링케스 차샤므다. 보고 망체지게 녜량아 창스게 그 매송에 망부도 와다. 창스케니 게고 매송에 망부도 다 이내래야. 슈슈디 바 로스음치 소프트 소프트 리드스마 아야 창스게 제 보기기. 딘데 제임나 길라다 소포야 느게 컨테르 쮸나.
0: 로딩에 신앙아 저 배명원에 세베이나. 다 안아 저 부코야기 되게 됨는 런스 서바.
1: 네스.
0: 다 벽에 있는 데서 디스 서줘 봐. 띵 아주 소소 아메 코퍼 내용도 케어래. 딱공 아주님도 야 살롱 용어로 봐. 로지론이 로스스스 줘 봐. 로적숨 지실립도 가는 안에 다잘립도 가는 거의 지금 약고 체거래. 약고 차다 이나 들은 거 못. 야 들어 디네 살롱 용어도 와. 살롱 용어 있나. 지당치는 로니 슈 쨍아 내니 슈 쩌고 봐라. 아니 디스한테도 진짜 디스 거래. 두두 보고 코비 있나. 아니 보고 뷰즈 야가. 아마 소소 가르스나 아니
1: 소보야가
0: 소보야가 부쿠린라 tinte nazi kar sura ya ganzo shanda tinte bingfa, gaga gyamne bingfa zheng sikir ba.
1: Lese,
0: di che di.
1: Neda yungyo.
0: O, neda yungyo tu zu nyuru ma chaye. Tinte zoji kar sana, bugu wangbu gyun jenti. Nyuru zhugu duwa.
1: Lese.
0: Lo chungu du gala na nyuru duwa. Lo chawar chimba yina, ane di nyinga di dup kor che zhugu duwa. Mingse da chena, taji duyuna la wiyagi tangshi zungho zheng singe di.
1: Lese.
0: Lo sumchi suanga yinda yina, ane sumgegi. mi sumge nala jik zulu tungu duwa lo sumju suanga la chungu ina chekdo ne jik zulu tungu duwa tara chekdo ne jik tsuyugu chungna nyengata chungju ruba sumge ne jik tsuyugu chungna an nyengata chibar ba lo sumju suanga yinda di kesi bugu giba ina bugu wangbu junjian chaye nyengata chibru ya bugu kudu gala nazi tindra tunya da bugu di kaku chaye da dunzu ganga nyengata tor zhugi ane yakshu chana lo nishu zianga na nishu zigu ane bugu kobe na yakshu risha
4: yala soso nangla buku chunju yu na chita ximini nyawe na kanja yu na gila ne zindi
0: ta nga zuyo tingsa tsuwa nangla kita ximita nindra suya nindra tarsu chibirba ta ina kita ximita nindra buku mago kongla ina re ane ya kobe gyuri ina re kocaje nangla buku chunju nyayyo tindra inba ina ane karisana kita ximiche ane chukri rangay gana buku chunju yu re di budi nangla gyagay debi na gongshin chungsi re 공신충 다 디디 가르스는 진짜 단체나가 좀 민남 균도네 미제제 제주소라 시행 공신충 소통제 권유열에 다 비로소 결랑은 예수나 팀원을 고배 소리치나 다 아주 소부디 데르바 가르 도슈 제베요나 나한테 그 전국 차주래 다디 근데 고르서 랑아 아주 티다 시민라고 참도 고배는 거를 랑아 아주 시작진 벌써 두가 고배는 거래 다 아메 고배는데 저거 말 부코죠기 아메 고배이나 가르스에서는 부고 춘주치 아마치 어 아마다 도주가 소부쩌나 라겐과자 도주가 소부쩌나 라 시그르바 다 디체데 고베이메나 아니 부디 공에 소르데 코고나 라 땅 바샤샤나 아니 아메 코고나 라 부고요나 아니 마셰메네 친제 부고마 쇼바다 부고 왕부 견젠 차바다 부고 촐라 드엔데도 와 아니 게시 부고에 체시 요베이나 약수스는 수주민도라
5: 겔라 가시 나라 부커죠야나 나라 카비 나라 제스치난 디그르베
0: 그래서 딘데스라 당한 저 강반나라 지수 체비나 강반나라 아니 까부 추에다 천도다야 돈주나라 제주절 자춘스니 도와되게 님나 어 아니 디 아주 부글 누게 디 자춘스데 모터 사베나라래도 어 딘네베나 아니 부원 부준진 쇼에 기닝가 체비도 어 약초 준비나 아니 부코야 70딘번에 숨 부기게도 로직나라 강바 제수 맞네 야도
1: 그래서 스모닝게
6: Tiringi lezen dila ya lu gun chak gun nyambar chebe lun zhong, dobi kepang sheba di lobgyu yinda.

0: 추구 끼네 방소배 급 예수 망잠자 급이다 추구 방가라 용잠자 급 추수나 도난다 추창물 직도 체민네 색진 용잠사와다 창무탄 카세리 사미소 류미에게 장자 도난다 견교 양양 제급 샘감 퇴료 요마 제급이다 nga zam nye wale, chen yung chee me shung.
1: Di bukul namsa zhe, di na cho zho chee ka chin sabda namsa wama deru zhugri. Se khar sa na, ani wama de deru zhugri, ama de cha ma dunba, cha shuk shuk chee ba ma shu rgi, bukul de ma, nyenga de ma cha chi. Di na khar sa na, ame ngo na shena, sha kam zhugri.

0: 마케미도
1: 잔케메 니하쿠게 엄치라게 니에수 야호게 부지 자 알레 카차샤 송구도 와
0: 아 야레가 저 토마소
1: 토도 삼틴 저 다지 같이 오제
0: 아 양에 긴조 도고다스
1: 갈레스스 카르스 요레 니야랑 갈레스 브지 나란즈 나한테 직되다 让他我所有看在要买些，花子顶这切，俺能装给这。咱们让顶个孙子，让个来岁月些。
0: 明啊，啊，叫个要我去的，爸爸要我去人民都，啊，让他不过看个岁数。
1: 其实真些呢，俺我那年对面的话，岁数个来岁数是高的，那了，个来给你让就我孙子，说劳动节来还重要的，你让了光大是个硬的，老弟个呢，都是让同子让听这钱不的，听我让听这劝的嘛的，
0: 我那些呢听我的钱是，
1: 钱肯定是的。我让你我先做够了，让我子面不许多，给这些不大，多买点钱住的，给么给这些点子，你才会让些个要些多事个的。一年花是几百落的呢，让给么给不，你看那土牛没？
0: 地主上我年代有不是？
1: 你也上我年代有的，我让你抢是给不就落几住的。我儿给不着，让个他去接，不过帮个他妈去那歇个嘛着。我年是给不得的，来看看切姑姑妹，让个俺要丢不着。让个，统统听个对啊，听起让个俺，俺让我们远了，我儿我妹俺在地吧，让国家民都是个。地管的人家都写吧，
0: 地主人家你得有呗，
1: 你藏不你得有。
0: 哎，等到唐到跟这前面，听个多啊，俺没多吧，俺那么用呀，人家他接送啊。
1: 听个，听蒙古写中啊。

0: 어허야.
1: 老陈, 边干的团队, 什么能大名度啊?
0: 能大名度?
1: 怎么是不说起啦?
2: 真啦, 天上堂堂举例子, 你也控制得给老婆姨, 天能马戏, 以你西个九那戏, 古龙的这能有马戏, 俺是你们都太急了讲, 总大人啊, 说过碎碎的了。
0: 心也少, 碎碎也不心也少。
3: 아잘라, 잘 오시나?
1: 요.
3: 아세, 머슈씨, 니 손주쟁이 님 틀다. 아세, 머슈씨, 니 마귀, 님부디 잡았다. 손주쟁이.
0: 니 저기 그 내정.
1: 니 장계 뉴샤, 장맹안에 튼조치, 내가 내 좋아야 매자, 구양야 용구리사.
0: 공 가주 터도.
1: 우리 주고 되나 말이, 돈도 빠스 고다.
0: 팔로쇼. 黄县和了明王是开武士, 村子买不得大药了吧?
3: 欧拉, 村民的村子间我念成马谁?
2: 你错话给不得结果的他都没死了没到你们写个错话给我的是不会请问的位俺是南巴扎为错话写给我的马赛既然金山的嘎子既然找不出呢咱们搞不用过了有效俺一没给三个大木好一年花子年代学了亲戚你这年不得学的对拉不拿住的
3: 마세 아자라이 나를 쇼우유사 만여 용구지
0: 랑게 심상체바 야시세기 이내 황가주제바 알럽다 니에 다지 라보겨보다가 다와 메르고리라 제쇼 이내 랑게 제모고스말라와 니에 둔다 카가시 탄다랑 안주난기 전부다 개요마시
3: 말해
0: 왜 톰대야 가도 슈구다 뉴글랜쇼 장자 영지 지우시 고중해야
3: 닌치 디뉴제 저 총무소
4: 조년인비야
5: 근데 스트로가
4: 고모 예부제 주교리 니랑 예와 기우비야
5: 야메 능아 조메 잔친지지
4: 我去过亲戚还是硬送的让头过去我妈的念让了谢我挑个是你的隔壁挑个拘留学的是吧第二看到书签不记忆呢其实就是挑到看不看最有的心定了读这一列节娘主人老陈面干那了过着几个擦脏点点洗个拘留一个人
5: 我批个亲戚还是谢我的
4: 가게 시험 말이 섬지르바 장자다 왕궐 편히 시험 말다
5: 디주고 희제
4: 디카리오리야
5: 신다케 뉴멘베
4: 디 마이루지지 장쟁아라니 제디 공침부 제빈스도가 다다 파피 주시야 총부지 是吧 구신능아 줄리 우니 제스
5: 장게 디 공침부 제스도
4: 예 제는 시담지 니게 아
5: 라인은 진짜 제 신급스베 더도 지시다 파냐제
4: 제장제 랑급릉원에 좀도 가고 싶으시기
5: 좀기라
4: 저리리 좀 붙이니 나지
5: 니니 가림 봐
4: 니니 본다사다
0: 야야 리자 야 용이다 와야 와야 야우 접송아 야야 이다 여시 와야 야야야 와야 야우 접송 다르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렌니기 디탕라 긴송체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고윤교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别居람토르와 신别캐수야바 지조기초외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레군탕 지조편디레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공탕 레군기레둔바인치 인달 미바투 디탕닥제 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유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난기 쿠유라 인달 기군치네 롱 쿠르뚝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지구라 짱다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다 균형 치바 쪼내 쿠공수 고용이기 럭주 직체당 지구 직조 치바 미게게 최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바 암 로게급 장쇼캄 라베 춤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급 꾸미치고 각바투 겐군 최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바 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급 让我告诉了数学规 让先你个骗了地堂用途

0: 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何で 게나니 마시가 비교 마시바 문에 제나 네 파자고요
1: 디제 좋아
2: 제자지
0: 팀은 아래 제베 랭에 뒤쳐다 진년 버티죠 젠두 원산에
2: 지키 디제 좋아
0: 게나니 팀가시 제가 용지 제비 이는 오게 조마소 다리 도즈마도 신지자를 내줘 세상 삼루 호소 계직하시 심나냐대는 용야민도 나즈네 마셰비나 톱자호자를 시가체나 귀나조 계직자같이 셰야 주요마시 제자
2: 귀나도 제 귀놈은 쏟아 딘제는 걷는 거 말하고 是吧
0: 러시 게나니 진내 유베 미지라 비싱기 고르닝베나 대워시 제자 미여 접접어 네 제베디조 토르 마샤조나
2: 어지 어디제마나다 딘제마나다 로로와 야샹제 하는구요 你也知道了许 我拿住的这那呀, 不你切都是吧? 不的你呢,想不起你对呀,就是吧?
1: 我儿子说的这我呢,光不是? 这么说的?
2: 给他妈说的,说的?
0: 我呢,光不是? 你这么的这, 你搞不马这,有日呗? 想不起我就, 几天地脱了, 莫让了,咱们学经验的, 我知道。 你也不没有解读 做边做金有余, 我没赢的, 不没多年找不赢的, 也心这些,您记着呢, 别的心这些, 我都就这些, 去你写个名度, 去那就强子些, 没让您这么有啥, 落不着大家最久有嘛这了, 切上铁位, 您是他几个, 宁街上养军把贴住去别的住街点有的不得罪王爷羡慕的生病我年前的胳膊军察界不会生了二丁个爱与生病没信念我就成长了给你念给破桥我是给买子你穷对念娃儿不如自己所用几个月
1: 我的心呐，这马真长的肩长嘛，完了，开出我生病。娃儿罢了，他没送他。他没送他。他那送，娃儿俺就拿了多年过，劝你几个嘛去。
2: 他个人，
1: 俺那出这马呢，今早几吃不是？咱们哪咋说吧？俺那出今早你个咪，你们都入住去，好好说话解读。
2: 郭主任啊。
3: 好好说的，
2: 既然你给，那么就是对面的。
4: 欧了，你娃儿出去，那么就是对面。今晚呢，我你给搞个着装个草鞋去，我那是拿钱买的。这些不办吧？哎呀，行，刚哎，俺这起来别的干啥？是的，我的这鞋别亏着啊。
3: 喂，是你去那天热，就打算不接触了呗？既然这么老皮了，底下最低个嘛的。是的，所以咱们冬至着。你那年就没有去那写错嘛是吧？哈哈哈哈哈！也是也是，既然来请客的。
5: 이다 안나스님도 인체다 바르시게도
6: 인체님도 바르게도 에
4: 我也
2: 多做学堂。

0: 우지 랑톤 도마 녜바 디디에 유베 생가 녜메베
1: 나 자지 삼중에 레미 첩중디지 장츠 생가 로림소
0: 차버딘 제법자 딘데 피게 디에브지 계시 차베기로 로용비나 야라 숨제치거 봐
1: 군인님도 대버 땡기지
0: 님도 되나 디에브지
1: 토네 마톤도도 제대로
0: 쓰세요. 아니야, 미니 마조부이 랑게가 감수 니에 주로스기.
1: 장즈첸가 로레마소. 장즈첸가 로레마소. 장즈첸가 로레마소.
0: 아, 치 라이나. 마제 아니 근데 저거야.
1: 장게 제나.
0: 야미나 자라도스 뉴제 콘저 나르치니 와안 아마 탄다트 시에도 용두게
1: 론샤 나를 감히 요마시베 탄도 차나 루지
2: 나를 컨트롤 용네 딘제스 로고 삼추.
1: 라지 마 가르치지요.
2: 신변시 미변 순서. 더기더기 신이. 수수 되면 맵게 마치. 수고 맵지 않아. 가게 맵지 없이.
1: 장 칼라 수요가 예수의 칼라 선유 매견 수도 칼라세사 순교
2: 디미린다 나의 디미 벌기 되나요?
1: 유쇼 칸다스니 권자치니

0: 왕 아무라
1: 냠라샤
2: 아
1: 아무라
2: 지 부디네 장가성부도
3: 장조 네 라치요 라게 레거리 야고 제임도 라디제 라디제 도구라 딘제 비스도메 난 로 용면의 럽제 마치엽지 아무니 생각이 야무죠.
1: 나이에메.
3: 나 생각 알로파게 추게 니 국민도 가르체빈나 삼주기네 딘제.
2: 가르 알로게브제 데비스. 생각 홉트게브제 데송.
3: 라슈다 부구디.
4: 페베.
2: 랑카주요.
4: 페베.
3: 아, 알.
4: 키나니게 보케무소 아. 당구 참시라 퍼자 니 장즈로다메.
3: 아, 제제제.
2: 와 암라. 카게무소로. 다도 강교 부니 담동 총부체 고기. 안저티리 비징기 글루닝부 실송 최시된기 차다 상무키규 타마 아라치리 차제 부그디니 레라부 켜는마리 가로직제 로카세 침부리 원내체는 아스 내년제 된기 최고하지 봄을 바라 공부 조사 주의심하죠
3: 바라 공청원제 로치심이 줄라
4: 로치 침부리
3: 지지지 接上堂堂啊，就靠上去学习。俺那做听真能给啦，他逻辑，你逻辑对，俺那做吃不上个细节，也许就能三年没开过个，一年推荐买开不起，推荐了密码过这，他的那个三大长节，俺那做啥个查查过去的，也我写过个，是吧？等到他人工买不起，啷个举起，啷个举起够了，也许的，是吧？举起够了，也许是啊，是吧？
4: 第二个，你三不是啥单位？俺那做两个，今年三不。来个这呢，三不是啥单位了吧？
2: 老姐姐，开门信息，
4: 打个热不？我俺们来给咱送的，英语母听语难免呐。母听语，你读书的，俺最快乐的是新个妹，现在做不过困难呢。 가보다 기부체 매스큐는 가지 있는 용구리 선비.
3: 딩문에 캠베다 고송야 감유라지.
4: 계란이 뉴시 장즈.
1: 로.
4: 니에터리 무엇을 라러 지제기. 나 칠미에도 장게 모라러 인지 야구치로.
1: 니에신스. 계란 나즈 칠러 맵능 마시. 그생하다 완 찬스 겸나 기란다 화즈 은이님도 태도
4: 가르시에 요래 범은 남아주디 아무님도 연예 구와 요래 갈수 거래
1: 오천라 중디 기나 숨 아지제 남다 그생하다 완 친제 기란다 화즈 독수 욕샤나 니에콘 컨제 쇼래
4: 용마리 용마리 니에 긴일 숨부 소가 요언 구와 요구제 진짜 용마리
1: 숨부 켜님이도 은이 찬스 겸나 我那是南京的，你去让俺们老师陪我去。去让的话是，我儿给接送人。

0: 你那些都别丢了的，你那些都别丢是干啥？你这很过这样的，也就是我的，一年强子跟俺做很过这样的，俺让做多些给这狗是我的。哎，这下你对面身边啥事？强的多了也个听大咱妈的呗。你那看不到，你那看戏，俺你接了，这月白说你月白。
1: 你月饼呢？顺便的有些，估计强子给这不会结束呢，等到不过看不起端过去嘛，这边。俺让你了不买吧，估计谈的那强多，看不顺。顶着，俺们俩扯大钱买着。强子什么顶着单你个面顶着嘛是，没事那看不得让给工作债务是冷嘛这边啊。
0: 他的年节比，一年强子给强多个什么什么穷。
1: 让这个买那经常俺们打吹头钱的他个嘛这边，是那伢爹姐，那是谁不赢呢？
0: 他们得俺都个等嘛这边啊！你腾个钱不？秘书俺们进来陪抢菜吃完个，俺也吃了是大可怕药的。没事呢，俺让做老孟古的真媳妇人，你还是歇着啊！你看俺做哪个强子个，俺才个样子看不顿，等到天洗去，玩个阿么大花子了，大叫起个意思了，不是呗啊？那么阿么大叫起也是的这边啊，俺做哪个看不顺自己活着吧？你等到没了，给俺做不会吞大没性命呢，给俺做没见面吞大性命呗是了不是呗？
2: 妈的，这可是要的啊！让谢某女呢，年些个辛苦，爹还来呀？可，嘿嘿嘿，俺们进来。哦，既然你三木路看这么久嘛，当啊，俺得过年给这爹买，俺既然你了，谢某某家个药品，可都给不起。既然你给谢不可就，
0: 妈的，爹哦。
2: 前两年年了，光大事了不赢。哦，讲不没错啊，年不强势团大的，去让你了，算不算数？我那赢，讲不全了没错，俺让做中不清不接，老蒙古清不接，去让做性格弱吧，俺没了，人家了看不全了没，可是去让做人工多呢，看不端接，俺做开着轨道给刚开始也听着，你我呢，三不落去打一块没中，我那赢，哦。
0: 钱呢？
2: 哦，钱呢？算不算没？看不得，俺做陪酒等个没，唱过些那老金的那个，你光那特别些三单茶，俺做特别些新大鱼。哦，既然你个若不接吧，你名字记清嘛是？小毛的，啥都说啊。
0: 哦，没事。
2: 哦，等你等到看啥哦？你不记清下，看到给是了呗？
3: 爹呀，你也看了还狂么？这话，可是我那爹也怕三不赢呢，我那爹怕嘛是，爹怕听这劝的钱是有嘛是，听这钱呢，看着吃不？爹呢，过大帮助钱嘛这边，这穷咱养你三姐，俺。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
1: 수도.
3: 장생아 저도 알지.
1: 장수과도.
3: 원유 와진수.
4: 말해. 걔는 이 군원에 학도 장수 암조라게 모든 안 주지. 재산은 이게 돈이.
3: 다 그래.
2: 모든 재배.
1: 아직 갈증이. 영이 모든 재배. 재요 말해. 구다 구다 구다. 요 처음 맞지. 각자 들렸다가 장가 딱과 진짜 제가 지지. 쉬다. 얘님 모두 제발만 제발.
0: 네, 네 모두 다 제매다.
5: 자게 뭐 임자 지기. 너 캔도 그 이사지. 감말로 제가 지가. 드림원의 얌천 시비스도. 소문나게 님고 님 잡디 되 나가 체가 용. 항상 주유 쓰기. 다다다 제브리. 장게 소문나를 제나 다서 꾸도.
6: 예 삼들이 고무 좀아.
5: 장게 삼디 되다 매네. 소문나 심내 집으로 가. 직딩 줄로 또 장구지다.
6: 용아 용아. 제니랑 롭준 세죠. 하는 거 없이 요마다. 니랑 암라러 쇼스미 도스. 오래. 기란스 비게 포샤 모샤니 해 요마르베. 니 비게 니에도. 암라다 화즈 니에 칸베나 쇼르죠.
5: 응. 니레게 두주 짜매 봐.
6: 제대로 안 가셔다.
5: 지지셔 줘도. 니를 섬라 권다시. 섬라 너니게 키랑게 니슈나야 컴퓨터 신이유
6: 你给的那了，你要是顶着有的什么什么穷，什么那样都得他取下。送了，土车穷下。你第二个学么子鬼？我对呀的，俺们那的花子大多钱钱都一，光不写的。可是娃儿，你们这村那么远比呢？俺村那碰不到钱买吧？顶着些比呢？俺找三个葡萄钱买吧，热么的？
5: Somla, ngani chui tu che sa? Masi ngani chas gebe yi ne, ala nyum da deyeng me.
6: A.
5: Su su su na lo chu gyuri.
6: Mare, rangka kudu ta jeba.
5: Tapsi mi tu. Ngara nyi ge kim tsa sa kin di le me ba, tu yungu lu du yung ri. Ngara nyi dawa ji le tenji tu bin ta la zhu wo rda.
6: A.
5: Duk ri chi. Nye ama da hua zu ku ni le de su yo ri. Ku zu cu yung gu ma ri. Ngara zu nyama nang si debe ni yung ha zu yo ma ri. Che zan. Kerangge yaya namba tojena shuyi ngazu zu yungu me kerangga zo khonru mana a di kha suo re chang skip je nyumdo de ngme sa suo re a di je mi chamu ching ma be ngazu le do che to ba rangga amu da hua jin ji yong ju yu ko zu de ji zu sam bo chen kerang khonru sang mi de ye ye ke le be ta da lu ju wa deng ma shi
6: som la chung zu zhang shi
5: kerangge ne di de ya go
7: 你呢？今年个特大事件了没有？李强，强到什么样啊？李强，强到什么样啊？新年嘛，不要冲出来，年年个去。咱兄妹是年兄。哈哈哈哈哈。金、银、松、徐、朱、丁、金、银、银、松、徐、那、朱、丁、金。
5: 松你松徐那朱丁叶西你松徐那朱丁。哎呀，莫个。你松。同头古龙下雪呗。但找不着难的人。这西北天气就不顺着多啊。既然莫拉那年热，此事定真的蛮难的。
1: 你给俺光大学，美国密码能解不解？给俺看别的不？没穷了什么子嘛那的？你给俺光大学。我们一面也行个是呗，没事呢，让个闹不是？俺这俺们家个让个设备给石头做宽面呢，让个设备是呢，俺也吃没多。落地个设备进住里，给这卡里有呢，俺可多先他个是吧？俺做强子也接不接？
5: 然后的，不过那个阶段，也有长马上当头是呗。然后老婆是吧？然后随便那个什么家买，没事呢。然后俺舅买不的嘛是，俺只穷不得个，你三年给穷俺们家的这棉吧。该不难住不是呢？等到多子孙呢，得对你看上三个样子，等到的学我三么就。 伊那克让不给不会强塞车震呐，车震呐不通咋？车瓦西扎堵什么的？你修女也是他开玩笑的。我强子的强队有意思了不咋？我这别的很少别说了下去。你克让了，我这是那给起修伊。我哦，我写呀的，开始强子的强多不一呢。我不过你要嘛是，经过车队，说说看不见买不起。
1: 看那是经过车队要救你有谁？俺是要救谁？给人家要救的。你是大车头门多啊？人家俺装备呢？俺我自己不知道车队是。俺觉得没定这事呗。让谁？让人呢？也请你对我们多。你给人修，给不差别大了，老实些要嘛是。娃儿个俺们大花子，你也别给点酒。
5: 三中哎，你去让托姐那修，你也这边怕累了，家中事的。
8: 没，俺生没，俺来生的。第二，去让给老能心睡不赢。喂，强子，你记不得？
6: 딜레 민닝제.
5: 란레닝제 민토스기베. 미즈시야라 포모사디 견고차 용요르스기. 지망아 견고차스나 저게가 독단진 맞죠?
6: 미상메 기부포 니엘시그르스기. 개스님지가 12인어.
5: 차스김니다. 가리시다 무시스. 저게가 오이시이베.
6: 랑아 답으로 원유 가르셔오래.
5: 바스라메바 땡큐요 마시.
6: 가르세요. 더 도직시다. 저게 겨왕무무여바 이치도에.
5: 계속 겨왕무무여나. 니딘데랑 치미죠. 시무도 미치디에 니타키 추도세 랑무도 데심시. 치데니랑 김부치 주이. 마리. 치데랑 양아 치주이. 아니 시체마 냐 볼렌티지
6: 샹그디 댄스 가시제 소소 고쳐두고
5: 나 시체마 돈도 라님도 대우이
6: 시체마 라잉 아님도 대투야 체도 시대 니라 기부 용체
5: 너니 남자 침대는 사잔 체험지 기부 인생비
6: 대체 용마다 용슈레 칸고 침부스 고르바 야감 연체의 구주 출고 상무 고시 무추는 모지시니 제만 면주 자기 야르친수는 화즈 맹가르다가 체규리 계세 차비이나 화즈를 내리스세 나무실레니 김상 샘주규리 화즈 창스께 뚱은이래 자차고 용배 캐린쇼 니 보셔시는 우유배
5: 보셔이니 니부도
6: 다 드셔. 멍우시. 멍우아.
5: 치매경아.
6: 갈수래.
5: 치치매경아.
6: 장아쉐다. 라키강바르디 수익협회.
5: 갈시오지. 영어케 겸미두가.
6: 니에 넘겨 준비되시다.
5: 꼬베소스 티샤.
6: 왜? 나라니 니가 자투니
4: 쓰사. 니 불이 도
5: 한다.
4: 방아 숨은 거 쓰다지. 어? 老三有，怎么说？

0: 멍무시 멍무신 거 아메도스네라 수가 있는지 멍무시 뭐야 당고 사자 카가제 뽀유샤제 친시야 하면 되는데 여주배 카가제제 뽀공매업자 멍무시 멍무시 멍아 멍무시 멍아 니랑 탄다 스티오 장가 나다 카가치 그르비
1: 지금에
0: 켈레 아 치댕은 니 찬스 개베 슈고 카가 꼴 시에쳐 먹나 나 켈린다
1: 니 켈린 쇼 켈린 쇼치 왜 대미 먹고 와
0: 김혜민 김혜민
2: 아니 李大胜
0: 김혜민
3: 胡美中
0: 카카치야 된다친부르다 쌈리야오 담배
3: 담비
0: 前队长
2: 로 아니 쌈당사
0: 김혜민
1: 李相思雨
0: 김혜민 정월 枪子给他的团结送子 三不了单别
1: 单别

0: 쿠니게 밤을 헹게라 그뒤 시조는 영우도게 그뒤 당구시 그뒤 니부디시 그뒤 손부디시 그단 교르제 발라다 아무라스 회오르다 제마제
1: 아무라
2: 오 오
1: 발라
3: 오
2: 영 냠부드시 냠부드시 냠부드시
3: 디라가 좋아 야 대초쇼다
0: 네
2: 扎西贝尼木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扎西贝尼木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送过的阿姆拉给提起你 啥咱祖母给可不能来给不是大人给去学的
3: 学的我又说你连夜路途见哪说明白

0: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chilol chitu di su tone mejuxi. Mi changme ezi bugdi tinche ningje la pomu nengshi risha. Ka kebje su tone gemge gizhi xie.
1: Ya, razamu khartan gu yu.
0: Nye simpe na la. Kesi changze.
1: Bu
0: 看到你三把 아님도 대제 매스디 부제 추매장 심나 로판두게 어 기란이 그 찬세 바스다 통도 크사드 아 어저 이거 다 대조 어 말았지라
2: 삼 키유
0: 라는 켠이 용마다
1: 라는 용마다
0: 라비는 대세 르마다 이제 자가 야구 칠라
2: 하 고유 그날에
0: 시에 진짜 섭섭치 아 줄로 섭섭치라
3: 아라 빠지를 따도 요나 아
0: 난다 뭐
3: 아샬라 키나 니 고소 투자나 라 돈도 아자 메주치
1: 이게 소 고주서 저지라
2: 레스
0: 조소 다과 이게 또 뭐 창마 마마
2: 돌라
0: 고마 왜 고유 교시 오지
1: 다지스
2: 왜 남도 고메 당치 되다 남도 고모
3: 되게 니다 되네 트레이닝 제 입에 쓰시도
2: 자 되다 미망고 다 그럽도 디셈블링이 총기 당치 안 당고 되다
3: 대소하게 아 좀 되고 내 디기라시
2: 예라 베다흐르 규링르 고제
1: 니브체스 고르다
3: 쿠레카스
1: 니시 유브
2: 니니 시엔엠 키스
3: 웨 베다흐 장구즈베
2: 하와이야스르베
3: 쟁겐아 장무 지도즈베
2: 시
3: 나이

0: 나를 찾게 되네니 보라 로고 카세시게 겹제 로가나를 찾바규
1: 저것도 생비 다 이내 주도 거는 깡받을게 한국 셴백은 추배 원래 해봅니다
2: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게 두 군데 대비베 마체 주대 인식지도
1: 한국이야 야고스도 와 티브와 지다마쇼 양외제 구두 기대지가 군에 레버 있어 콘체 보면 거
2: 콘체 보 맞다 한국 차라 광니기 국주고 깨리샤 디가라 광니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스레야 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딱 말베
3: Lagi Pajri Lam Chachik Yen Yue Chi Kwang Zai Gwar Ngab Ju Ngar Gu Thang Gu Sur Gu Yin Bi Zha Chui Yizi Thang Zha Su Zha Nung Lu Chui Yizi Cha Zang Yue Bi Tum Chung Jik Pyu Yu Yin
4: Kwang Ki Kwang Bu Chin Chu Ti Ni Tong Mian Ga Xin Yin La Xiu Mi Sui Xiu Gya Yin Kwang Mi Kwang Bu Thang Bu Ti Xiap Chui Kung Dab Li Lang Chui Wen Dang Rup Du Chui Kwang Zai Kwang Bu Shin Shin Zi Dong Ki Ga Chor La Chong Yen Chung Gyu Lu Su Wa Xu Tai Di Xiong Chi Bi Lam Sar Bu Ni 七别刚不擦弄用为企图行就躺三杯切不银别七别更是擦弄起开就躺对捏取个切约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七别浪提尼阳行西沃塘冷提顶秀切为恐怖铁对叠行几别从那西用意出不错恐怖部队堂从亚叶别个刚把撤用捏叠脚企图贴住浪着银别浪着其他别几别心切米 泰迪兄弟那么给起不用出借起别提亲了起不错提亲这么用我躺爹堂昂擦弄用为明对秀他们恰起了锅儿家堂古巨狗狗赢了锅儿家看见给起他们恰起女呢恰起不给赢阿姨这天呢开始追着你压着恰恰下这刚不恰的小子火压的苏干红的鬼巴不得咱们马上上去了
5: 제가 로게 봐줄 짜줘야 돼 펴주시다.
6: 로게 봐줄 짜줘야지. 뭐네 야우스도 뭐 망스는 게 짜장스도. 얘 고스다는 양스스러스 차스.
5: 당아 저데 짜수 전운데. 니나 로리야 가지 시작한 거 나서베. 수주 유배 아니 면서단데 망고 열어봐. 제가 제 수주 쇼교도 이게 가서 지도다. 로게
6: 봐줄 짜줘야다. 짜서에 뭐네 야우도. 짜장자다 식스 코고 제 제청도.
5: 너도 짜감보다 수주 매매 전난데는 제미도. 제가
7: 炸住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炸碎呀的 当哪位书记看见监管堂巡逻，出个苍白，人打人命啊，让你难穿了。人民六七堂是浙江南充的，接了第六个南娃钱。那娃第五名不堂，那娃手脚吧，四处狼吧，就是两把手给年轻女子，预防那当哪位书记看见当。那娃五只长把手给那位年轻女子，预防那当哪位书记看见当。预防那娃手脚看见，那娃摸不堂，那娃张之前呢，接了第六个南娃钱钱。沿用给目击通道言行人民啊路之党习近两名解囊者那国党那位那句语气预防那党那位所去看了别党这党路之卡巴联合国估计主体松啊积极给三年哈斯统一两千老狼覆盖敏感给他追
8: 结合年纪嘛呢谁刚听路路斯头去拉达尔县中华民马基丁结合听众提到路斯于听路你懂你现在

0: 姐，卡瓦达，听到，不得姐，咱们按照这个特别接不着的，
1: 强子，我你了准备中间拿了，这个让给姐姐人，小，你让看就行，
2: 哟，你让路。
0: 我你晓得也不行，
2: 听你东西。
0: 老孙子啥也没想，底下啦哪个朝大吃谁？
1: 强子，我你同意，但让人看懂的。
2: 广大不念我说，等到俺们那里买过去。
1: 顶住让个难面前两个嘛的呗。强子，你们让给我你了，跑去我啥的，不算过时多。现在我你去了境界，当天中间的这天不是。
2: 旧的让给黄明多，跑去我啥的，也都参不起我的事。去了永宝啥也卷大过的了。哪里呢？国啥么啥，自己都不晓得。
1: 哎，李大生，俺屋内过去的怎么送？人家强子了，准备开的吧？现在过来那个碰点子，安全了。现在哪里安全了没多？
3: 儿子表子，去给姐姐给学妹读过，你明天可都不要挂心，叫了皮。
1: 有这，有。
3: 你让小表子，让金章生面子，让给团长们家强子三皮土嘛是，爹要自动杀。让个个西鬼，
0: 强子，我去给点学人，俺们面家了听我蒙古信不是，咱们让个大多谢谢。他人俺老用的，俺们俺老不能拒绝，琢磨好些个。让月咱们到，俺他人老用的，俺们见过的，都也是他让买。
2: 让的这么学习，我那还可能，俺们那个人写不成些，他人俺们那人都忙死东西。伙计们。让俺们那个让过媳妇送给，老年是那老有年名都是给，年大年俺们那年多，我有两个的亲戚，全部喷碎了，跑东闸去，没记不得说什么时候当去修的，拿了么老爷用三星个月呗，不过拿了买上看多着吧。
1: 一年年俺们过节，过年吃不是，人家还苦一呗，俺大婶儿叫我么是你最大，你妈个你别的让个结了一个月，一年年热完了他的那送，让给俺一个媳妇年热去。你也想不到理解点不有我让送老头呢住木头被吃完要买谁
2: 你的卡拉索
3: 强子给了你的独立要买谁当得干了见过我的我了老安里边不顾及当得老大年岁比上的年纪三十九岁完了垃圾子门口给谁要买谁该找的跟着几步是吧当得年少中谁哪个见过的不顾及跟学的广告上面两个咱们强子自己这消息，一马去让给谁的？你也要是你龙要马谁？让你们都去那，哪里睡呀？其实，
1: 就让你这先看了看住的话，哪里点呢？对嘛？等给，
3: 我那一道。
2: 没事的，也不来来上热，没进来这下过去，哪里东西买不着？干脆偷牛一杯。
0: 让他的来看看自己买不啊？
2: 他的开心没？第二两个钱没？这雷轰过地界，老远我接触。
1: 强子，衙门呢？顶着钱的用多呀？你也得让咱下户，让娘的。国家还是有呢，那么啥？我你了开玩笑似的，就是我你要么偷呢，没其他答应我。
2: 那对不对？
1: 啊，
0: 嘿嘿，
2: 用啊用啊。人类教堂没有 F 三 US 呢，怕这话。Hello, is your mama?
1: 看的那家伙是的。
2: 看嘛，今天老外去客气了。
1: 老着着的。
2: 看嘛，这不这牛们多呀。刚过去就干没着。
3: 一道一道，你们都懂。
4: 什么脏么都明都。肯定是都不要的。什么啥的，就全部都不要嘛是。让穷的，什么都不当年老不赢吧。让给十多万我心嘛的，全部是看见，说是什么都不得的，都是进来要嘛的。对的对的，偷偷全部的这都不晓得，说是下届都不写下，查是不是传送的，写大缺件，俺写个这边，俺写个这边，俺写呢，俺们让涂鸦要嘛的是的。很多没喜欢了，全身俺们去塞这些银饰的。 내 수도 인데서 여주비 나양 튕금이도
5: 랑디 뒤 춘주지 뭐 랑치다 뭐 랑게 가르하 구도 랑 바바게 지치 바바게 지치다 老陈 老陈 랑게 포모시다
4: 랑뚜다 根部 挺结实些, 看那样子少的, 嗯记, 俺然后的, 所有大名都送给, 但对对的, 这么然不会给的, 喂, 喂, 你然谢语的, 不可的夹子说起,
6: 嗯, 用啊, 怕不能去吃不起,
4: 我有马达能安了关系哦,
7: 嗯, 我们不会给,
4: 我是人其中都是几个的强势几了没三点工人洗不起月不着没洗不起来下人都拉不着啊我爱你呢不拉着吞吞你要嘛的吞吞你要嘛的拉不是
8: 自己我还想了你催我得给东西银成华普罗中尼堂京东物业股之旅到我端吧第一回来拉不及蔬菜米鸡菜西域老对温州嘎布提出去给我堂苦东我不是困于很过嘎布困 토동 홍바 주든 나쁘시 꿈바탕 라바 딘제기 쇼마부시 케유 피세 콩네도나 만조 지도 나로
6: 그리 차관을 지미도
8: 내워지 내워
6: 숨치 차관이 오네 지면 줘아 차관가 막고야 크리나
2: 요리 요리 요리 요리 요리
6: 가요리 네 싫어세비
2: 네데 토제비 핑제레메
6: 수이란 디고 시도 네 차관 고 시유 그리 차관리 오네 화즈 세양이 되겠다 민도
2: 다와데 롱체나다 다와치마 사바시
6: 님도 마시베
2: 남자 마시 다당아 저 뒤에서 화스 대회 세 대요리 배우스다 수산 지게 로세 신제 원내자 사부차도 와 나 개세 책소야 윤이 오셔 봐 제게 나를 계속 다도체 제게 치러 윤보사 같이
6: 랑게 보면 샤토 주비 야 샤티
9: 발라 나 발라 거슬름
2: 군이 미리리 곰갸갸샤스 보고 이석사 인사 닥다지 니에 쇼르치시켜 다와데 군이가 샤베 곰 니기드겨 디네 룩시다 채 공아
6: 다 지샤 지샤 나 지게 먹어 나랑 구진이 마시 니나 안에서 쉬지 나를 내원을 내가 먹고 뒤에 두게니
2: 딩아스 능미도 소르다. 장게 용보 망서 유자. 라니에서 쇼고쇼.
6: 녀응이 교가 지제야 좀자 하시. 라니 이치 유자지. 장게 돈다. 나 셴모고.
2: 예게치 년도 누구에?
6: 마시. 나 갈래 거기.
2: 나 레미 제대메다.

0: 키라니가 나게시다 러브르베.
1: 락세 심신기.
0: 니 장가숨부터 비위. 라가 자라 소유 니 밀려. 지.
2: 띵과과. 계속 혼자 잡라 집이나. 감초 퍼셔.
3: 난다 뭐. 근데 저거 매니 신기.
0: 니. 숨.
2: 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4: 我是跟前面的话，既然给天的能行，我大多大，头我能给，不是。姐，跟前面的要事，我弄不得心这浪子，浪子做药不医，爹来对，给他做出这种的，我得干啥，接咱也咋药不医？
5: 嗯，叫我做，看古龙小姐没把装起衣。嗯，
6: 让干皮的面具的，俺能吃呗？可是，哦，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4: 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现在要去看看我们
5: 아니게 로지 바로 한국의 담비 한국의 티투부 유자 추수 계절 안에 감은 내게 민두
7: 얘네는 지금 공부만 못 하는 게 있나 로지 바로 한국의 거나 강고 양고제 대부제 저에 잡부제 공부 그제 전에 감부 간지 내게 민두
8: 대주 함 차지로 고 야탐 굽주 고고래 죄미구
9: 너지 바로 함 차지 예뉴세 광제 고릉 업중을 고타 고술 고인배 저주 이스타 자수 잔놈 류추 이즈 차장 유배 통종직 표주인
10: 这天呢，开始追着，沿着车擦下。
11: 这干部车的，十字坡下的是干部的，可以把不得咱们马达上去。车上罗吉巴追，这追的陪去洗的。罗吉巴追，这追的，我那也是的，我忙死了的，这脏死的。你也过去等，杨思思的车。等我追的，这是真弄的，你那路里也开始下干部拉手背。

0: 좀 든든했으면 몰라. 어그 뇨라 좀 피해되다. 갈증도 해. 민망하고 든든해도. 도가두게 민아. 눈이 니기다 댐바시리. 닌다 쇼가생 뭐 심부서지. 돈도 좋아 심비. 자스무 통야여리.
1: 이미 마치 총가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순기 튼기다 이르경 샥뒤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튼라부유
0: 아! 대자금 미미딩엔 지시유다
1: 기지식다 통순이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라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통순이베 계지각도 로그 귀람 기르기 테니 소식도 개가라 대자기 명의베 경에 마부유마세 자자게 내주 튼시 중제 승유래 대바 튼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데미도 마세 디친부민도 메균쇼양 체마 저톱디래야
1: 메균총티 대수디메그 계기 탑산낭도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부 루유바시다 계기 힘도 윤도 주비에 도놈 시규랑바 지기쩡 시담 강유바진도 계시 바게중나 시슈니 지기 갸탕 업주이 TNT기 바제시 딘저망부 신동당소
2: 만세 비세사가나 니가 티티 치워라 니 남세 쥐티 치고벌리 지소 카체도 떼내 죽미루
1: 매균 곡순 치바라 지소 용량도 죽니 매균 대자기 도시 섭도동 뇌생원고탄 충도동위 제뉴 콩도 치바 제세 신의 마바루와 뇌세 미포바 제도
3: 떼고 뒤 견견 내부 치고 징 징경아 Lokshe Tunze Tha, Balan Yoshe Logui Tha, Bukuso, Jigjor Sheba Tha Jingge Nga, Me Tha, Lo Suela, Numso, Pichu Shigyu, Dengo Shegu Ni, Balabi Yoshe Shebe, Parsan Bangliki, Kangban Zizu Tha, Jie Yabu So Shigyu, Dengo Shegu Sum, Kanjim Lengbu Tha, Dengja Tengu, Songchu Tha, Gaba Hixin, Kangge Chengui Tha, Woki Gongbing 작자타 대기업 신부소 소다르타 매수 종교기 개발아 뇌부 거리유 뎅고치고 시 징겐아 강배 나무소 로그 광고를 줘봐타 로소규 뎅고치고 나 매선 지시에 도시타 신주 제송 장성아 시부타 매선 지시에 타 요새 균점 줘부소 시규 뎅고치고 出 징겐 아 매네 샤도이 시규 뎅고치고 dun le nir xi ren me pie jue xie ba ta cha la jia bu suo me jue ge nian ge ren xin dian bie le ge xi ju dian guo xie ge

킹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굴러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 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톨라 장아르치위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소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직린 집에 세고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

0: Machine and Kagyu Labra Lendro Yi. Yin a legacy do, come on, get love she so chicky yola. Gundo, Changsha, she don't chicky yer. Yin a drunk chicker, Mada Chelsea Jong Dato with me, Jawdang and DJ, Jingo Gosun Gapshas Lepsha. The young soul to be never summer bear. Kesi Kirange, Amosun Bina, Drunk chicker, Natsami so go some good marbe.
1: To Dashi Bulula. Did you drunk chick all a make you poza? Peggy, meanwhile, machine being giddy. Podo Diana, Tul Masaro, Yine. Chepsi jong da chul juwe nimdi ge na, bugu di guo cha gu xiu du. Tui da dui ma xi zang, dugu do os tong ju ne ya hu du. Cho xin da jine xie na, dang chi ge, ba la ge xin di piwe nam ju, guo xung ge, bang da meb so yak chi du, le go nyi xi dobi zi lam na, da da ra de ma sun. Dang chi ge le go nyi sun gui huo zhum ne, jia la ti zi nyi bri la. Tan to ding hua sheng, bai bing ka yu lap zi guo su khan ge ga dan bri. Ke si dang chi ge guo xung ge gui si na, di ki ki je xia bu niu ran zi. Nyedeno da ma je zo yo rebo le go ni sun bar do chim bi mo ne pang ya ji yi ne mo zu ge le tin zhe yang si bi ji nie che ne tan da di da du si yu xia ne sheng bi
0: a he zi tang la qi ran ge ngang wo zhe neng yu yo ba zhang ji ge ba la zhang bu chun nem zhe xian de gun ye ge chou da ri chong ba che nem zhe xian de gun guo zong 남주다니니 코란 거 보충조리 세브리도가 단다 녀 장지 탈바마다 말다 장지게 나 탈바마다 제 우두고 수고하다 녀고 존게 비스가지 카레인스 라 라베가는 매유베 미지 게무쇼기 형아 단다라 녀 라베가는 매치죠 마메도 슬럽제 견제지가 유다
1: 조장시 불루라 마케만한다 계란장 리당 까다케요 말이 당신이 부구지르 부구지르 진짜 나고야 두고이 마신에 단단마 잡도어지 한과 루틴 유스도 마토냐지 제사 더다 신주 진짜지르 너기 나고 마지 주다시 블루라 계시 기라가 장치 타바담비노 니 기라가 잡지 던다디 뇽트메 없으죠
0: 니 해접제라 거기 시아드 미드레마도 나마르달
1: 주다시 블루라 던다만 고지 제주 마신이 개여 마리 제주 제차는 민망고지 타쇼 짐주시리 셰슬러 러부고드 닥바고의 체브리 야도방도르 샤나 궁림역도센 초여르베 로 투자시 블루라 케시키랑의 영월 시기유나 러부디 냥히랑 섭제 꼬아죠
0: 당라 민아야 가교 올해네 가교 랍다 용제 주상이다 닥제 제바 시기면도 이네 마겹죠 여러분 안주 접시 정다 두게 먹더고 누바 송교 지야데 안당 고샤 그러바 니에 계란 거 원래 마데는 컨제스 계란 냐스 고스 쉬부잠이 다가 참 쉐긴다
1: 용아 또 삼샤로 수지게 디고 순 처음이요
0: 니에스 저 사브디 자도시다
2: 대비하지
0: 혼자 길을 간겨 뉴무지도 보지매
2: 미스 예 송

0: 呀。
1: 曾破山，剑桥中央开月落者，给人开月米不是？
0: 谈到假白干音。
1: 俺们那是原因是一，表面原大，咱们表演的是。
0: 看不上。
1: 쟤는 아시도 이 더 쟤나
0: 계층 말해

0: 아믈라, 나 로용비.
1: 뭐지? 부모, 겨우셔, 겨우셔. 겨우셔, 갈치에서 아, 제가 또 니대스 이샤. 니도 가봐요.
0: 니도, 개관한 레샤.
1: 아, 네. 야, 겨우지, 돌러지. 캬, 요.
0: 아, 지.

0: 봐라. 디니저 위관의 뉴베 센시 갑세이.
1: 보상 봐도.
0: 막사가 설 취샤.
1: 보상한다 뭐.
0: 능남도 니세 걸랑 선님도 락세 볼리든도 되미 경고시라도.
1: 계속 하줄랍더 냠치세도 와. 수수부가다가 지니 등금도. 님도 로마염치 자주고 로염비.
0: 봐라. 가교럽자 토담님 보어리. 막사가쇼 토담님 부위에 맞세. 각동체 좀 다치고 어리. 니에체나 님니즈네 기란다가 용구리. 봐라.

0: 냠루 먹다 지급 조슈 가마기 창조 그 가마라 형제 제거 받아 가마카 지게 초마라 형제 전에 먹다 제거 바도 냠루 치제 루쇼게 다위 먹다 등고다 초마다 가마기 딘시디 베나 동京 다반 横滨 지신 조슈바오 막든 토가 려오니 그 천자소다 타완소로 제거 전에 랑제 가마 자주 비거 랑완 요 제거 데니 계속 먹다 제시 가바들이 녀로사스
1: Chushikabadi, Dawa Tambuna Suisayuna, Dumbesi Nishugeni, Jibinge Nayan Namtamba Dochidu, Kama Mukhtamna Shumajua Harina. Kodula, Chushikabadi, Hurzun Jenda, Chushikabadi, Giru Jenrisigi, Dina Tunze Jubshiba, Kungja Zangse Chavri Stampip Chesha. Tirin Chushikabadi Lodu, Nangtun Mepsuisha, Ditone, Kungja Zangse Chiadi, Zonel Shemep Sungoshbe.

캠벨루 세야게 세디 스뱅기 조양케제 살라사디 잠취지 딩안조 셈나라 지웨 킹그리스 고시 벤의 집사이그미다 혼조 샵주다 조양는 시지 캠부인바 셈교고야 요마시 신자체스유나 디니퍼유시

0: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네 로초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싸버도 와대 얘 티대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소도대 직신다
1: 고대 나서 한국이 진짜
2: 전수당 내 지금이 집에 지고 전수당낭 계시게 정규영기年年在月月做年创高图片面一米皮具堂年年在大卷七周边年年在月月做团南南若年年在给年春期五级五米的瓦堂阳五米大瓦年岁阳五米提拔所来级别插路的落中了修金提拔马赛闽南给列给女在马路做瓦堂沿国局列别插在内后边两个托路都是年年在月呢真书堂了片堂沿用给母鸡从大双卡一边沿素月在用外素那股跌入西北从南图了五级五米 真书堂给三三个小娃准备滚了地堂起日剧堂米剧那剧上拉所给剧特忙为创卡图片面一命案别剧前的错了等到白药白云山进修堂出名跟着几年做米站了七十余遍问了人呢问了不愿意推剧腾子给你也创卡图片面录制堂一命案连不堂别剧囊中三年他是装给林国下郎爬过从中给一张他望着两个月估计出去安安安你出
3: 这个地是给我开药买的让婆婆老亲戚的买的韩立芳的白居单吧爹拿个橘子做呢人中的面子里车站站的捐钱面都拿站哪不也不去车里叔叔这门友的店家韩立芳白居单的这个人都是干部就站起婆婆单叔叔这门友呢去去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球鞋单呢这也不去领给
4: 这样我是啥
5: 都是要做苦下了你让了白居单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的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需要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韩立芳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软了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彭冷素
6: 미주 삼배워 한리방 총강
7: 홈세팡冷素링골샤람키게크블록체카트한리방총강
8: 신도뮤강 변종 예랑뮤강 김유빈사장 고르통조로 예동대기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 부르기 중국 신도뮤강 변종 예랑뮤강
9: 랑코르동와탕 칼라사와 니니웨급 박바르스주랑세 유방박바장세강도 펩탕 유방박바장세강키 리브메바르 냠린탕 쇠다낭초 렁슈튠바탕 강라스주랑바 박베년세탕 룬중 박바퓨네 세가케바소기 박베네튠유세 유방박바장세강도 펩네 리밍아 냠린탕 쇠다낭초 유방박바장세강키 칠레미네 수빈오 방내주덕탕 박바장세지그유베 고니 피바르 거수슈 탄다 카바르 겸네 모용아 제지 유방 바과 장세 강기 칠레미네 키기 바과르 다경 집에 시경 롱주 제초라 리밍앙 냠린탕 쇠다 낭초 바베 년세탕 룬중 바과 뷰네 세가 케바 소기 바베 네트 유세 유방 바과 장세 강도 펩네 리밍앙 냠린탕 쇠다 낭초 사네 하사 총기 냥제 로람 과다 앙족숨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숨아 찌찌게
10: 成百从未腾起听闻城市假说高古别起就一年连年成就银成百从未腾起你比名在这本那么的从未鬼混命的军别扩且女主学学车仓为从开始银第二从未能鬼混别别扩且腾全切写日起别在切所越南忙了鬼个列国人口参北套年女主切图从所仓门所着年天从银别鬼个腾人口你该天年一顿切球
11: 我一直为提速且不腾狂恰别从所那错越别在这本那么的格式学银

0: 강아 딘제다야 갑도 여기서 도 말이 썩무두게
1: 머하이탕 엄마자가 주니 계신 나 정비이나 상견 나 제동 비워라 나 챙스 체제 미추도 스탄티바 디네 하치네 주고시 나라니 파지데 제일 맵잡시
2: 呀呀呀慢着点<笑>

0: 토벽 고양 바게 체자. 켄수 딘자 사자 네베 제도 마소. 상다 하이트 능다메 봐.
1: 능다메. 잔메 교 포모 중아. 첸더비야.
0: 녀던기. 상게 계시에 코츠.
1: 가져 가져.
0: 상게가 제 동부디. 나 데모 타모 제 로용야라. 순캡시로 슬럽 코츠.
1: 我现在查明，你头都叫念桥的，见不红是丧尸鱼。然后我马日。
0: 阿丽，你先死。
1: 杨开始还哭就是。
0: 没问别叫我要我顶这些呢，你这大老子，让他的绝不记得有谁。
1: 你这什么牛没？你，没事呢。你爸那是，光给你这的大老难死。
0: 用啊，只能我让你眼下处事。我这动不得那个子，起码是年纪大了子，年纪不年的，说把子给你的。
1: 用啊，看明度。用嘛子，那个的，小年的没自己，现在的看年我打。
0: 用啊，
1: 看电视的年我打。
0: 看电视的年就。

0: Sangme shinsay dar, gebe tsi chubshi nimo, nga zui mangi nyunga gyabchi, gyak topshi. Tante ne tuyundi, gizhi jima, nga zu da zhawi namchu chanze chikbuchi, tante zhawo le nyungu yu na, maadi khanjas gyabshi. Sui shingi yu, jikshui da. Pushan, rangi shui da.
1: Chashe ji ne, mangi nyungu dori ak rwa yu na.
0: Mangi nyungu dori tup chegu yu na, nga zui mokta namchu chui la, mokta namchu zetish gori. Nyur tse da, kalu gyur ya, mokta gyu nu ba, shenda manchach gori. Zangme shin se da, kalu gyur ya da, mokta gyu nu ba niga changchu bu chuyun ya, kaku shubu. Niga changchu bu yu ne, gaza di, kenzo lakze ya utin zhe yu be.
1: Che zang cho ji ne, mokta nu bu tor dan ya da, cho ji ne, pur gyu lakze tor dan di, me to mirung rubu.
2: Rubin, mem sahab di zo dizilo je pen kartu re. Khonsu nam pinyu me ba. Labde lepsi dar che na. Lo nyik jil re.
0: Lo nyik jil la. Ngaran zo tundu nam chuk hame er da gyu re.
3: La! Chen tui zu tumul dan zhig zubi.
4: Nga zilam sahab inye zhugi.
1: Thak re. Lop chan mangar dan ne zhi ba. Ma kwan chang la. Mikse tui gub lo. Mikse chaya yo mar be.
0: 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Rubi
1: 한관 루딩 멍터 넘죠. 꾸미 녹진 가을 숨기. 니에 채나 키랑 레워지 굴러 더더 섭취 시다 규매죠.
0: 십제 섭취 가르 개비 유매 상계 티브치다.
1: 지제 양을 주디 폐지 룰라 쪼매죠. 놈담 소르바 막발라 키랑게 놈담 소르바 쪼나베
0: 장고도 남주난가 비약 되수디 개침실하시 니에 놈담 소르바 쪼야기 금제 하리메 싱거이베
1: 지제 양다야 치도 놈담 소르바 쪼 니에 신수 남주 가족의 양유네 구규릉시 숙철치제 갑자기로도 레라요리 막원장라 Tini lop tsang kubla, kirang ke chashe tsamne ma ngay nyungu toriya di Tsersun ki mgtaw namchu kala gyuriya ka nyubada Mgtaw nyubar rala yabda sungchu Che zang kirang lewa ji gu di di che tu sopchoo gyunbe Yine
4: Nomdam surpo choo ya tinje
1: Thakri Gyog do tuje Chawi namchu da soso kuko ma chay ba Namla kato pinne So bian zu zi nang gori
0: Nye rang so bian zu zing me da 这下, 你也需要把酒, 我同多来我去过, 索取结果语。
1: 马文章啦, 推荐起来, 那么多索取结果能对, 我来你们都那么整个呗。 这马我所说没他那么多穷索呢, 索取结果结, 这算给没他那么多俗意。
0: 用啊, 你也记得带起, 若不起啊。
1: Let's!
2: 디발라 슈세 사자 슈총조레
1: 마디에 유뉴유
2: 랑 디스레죠
1: 갑티드 야 슈예잉로
5: 정보산
1: 섭사시
5: 더셴나
1: 개치마레
5: 슈징엔차
2: 슈예잉 기님 오신 거예요?
1: 오신 거예요?
5: 오신 매.
2: 아.
1: 아, 알레. 니셔콜로 태관한테 슈윤윤 팅치 토주.
2: 알레.
5: 주빈장라의 편조시. 니셔콜로 기당스 방아체를 빼시.
1: 저, 라니엘 교아. 니랑 사용.
2: 교수아, 빨라가랑 시라 텐샤.
1: 하고스. 왜, 잠아 보다. 니서.
0: Gela. Gela. Gela.
2: Ruby. Nie ba la shu mu dong a.
0: Ale. Ma jie zhou yo li de. Nie po shan le zuo bu qi, gong bu ni men qi zhan nian qiu. Dou shi gu de. Jiao ge luo pi zhou yu.
2: Yong a.
4: Ya.
5: Dou qi. Zeng po shan. Ki dang ru ye zeng shi a. Qian de bu lu shu bei gen zeng la. Ki dang ba la shi bei.
4: Ta ge li.
2: 曾念桥,其他人进不识别。是。念桥。哦。俺做你们住哪了吗?听谁给不是?让给钱呢,肯定得给说。给个钱不太过穷。如今高知行给如今西边的车间,孤主大将个能不孤立卡地家不是?能不松不多,这军说过谁不是?他能老是不用那个如今高了,特别给钱的是俺最能给。特别给钱没人别现在还有谁?
6: 特别给钱没人别行的,俺让这如今给如今阿爸兄弟姐姐无送出给赵云梦珠多不是。爹妈在如明让给马萨皮日节帮地友,顿街东送给一边赵云梦珠给你也多不是。

0: 그래. 오늘 경고 중아. 이네 콘서트 신다기 밤디 유제 교수도
1: 허지. 교수도에.
0: 어. 교부 오스도가. 전랑 그려고 니시 또 좀 먼저 전약 사자 또 조치하자. 이네 안 조치로 전 전에 렌지 터브리. 루빈가올하게 루진 시부티제 마야 오스케브샤. 이네 놈주 놈시라 친도가. 마 옆에서도 참마 아버지 놈로고기. 디닝가 리빙 놈분이게 대용도 장다 진비 야고치가 아스먼도 젠초 야도 그냥 부유.
2: 나다 진비 저위 놈주 간체 도토 마쇼. 진비 레고 숨지라. 도스모도 저위 디우 포조이.
3: 개고.
2: 상하이레 놈주 다니 숨고 식샤. 워시 유거진이 숨니 숨. 남가르마 피고네 남주고 용계기 개베체 줍시 먹다디 나주 리비미다 마게제 터부탄고데리 터비아 그래서는 리비밍 아주 카규 마탑 제뉴 마리 삼제 터부시 따지마 터비아 카고시야
0: 최단체
4: 제마토요. 네. 아.
0: 다리 리비밀 경화라자. 다지만에 마옆 가고 싶어요.
2: 리비미 거점내 타베 마체. 던동안 주 젠차오기 면주 칸도셔. 디스디 콘주 넘주 야고 여사. 난 주 큰의 라키야미도.
0: 제자. 루비랑게 다리 로스비 꾸론 생기 위에 우주 타기 제제. 난 주로 진러 꾸미 룩진 구터시 담베 마체. 던도 수수 가브리. 시몬도 다리 그마디 창우시메 무촌에 체그즈 시메 용그리
2: 알레 장게 제네니 소취 게브디 펜토브리스 그이베
0: 디디 인고촌 어리 코크스 공시 만조 호크 숨다진 넘부 좀브리 코즈 치르존지야 그마주 넘주 게나그 체실레 마수제 종약이 주루라다 체자 만조 넘부 주요관 보야 제규민도라 넘주 쇼크바 신게 소여제 메바라부도 Shokbe sopto gyundo dansha la guji chukwa gui tukum meb su sha. Namchui nubudi, huo gini dakzin le gyo. Tanto kongchu sa shu di, guimi lukchi meb su sha, nga ranzu namgan pipdu, ruchi gmo tupje, so so so, miks meba yeb gyur sha.
5: Di chebina, di chebina.
6: Guimi lukchi me no, maa gandis gyo gure.
2: Guimi lukchi ngin tunda di, tajui che di bu yo shi. 신다디게 근데 세고 이메 심었어. 바비 말아디 간좀이 락베 야마게 교셔. 더도 들군베야디 지존 제마질에 메자. 나는룽게 깨도 와.
0: 제자 어리로티 유게 디군베야딘제 사도기 춘추춘주간 표주단 지그리 이네 크인마게드 펜토마리스기 심만도 개베츠부주입시에 리빙 먹주도르드 네부마 템버 큐니 지금 말이
2: 타르토 제세나 혹숨다지 어림이 배주 매매 넘주지 이내간주 조슈 넘주 차버다 오시 고대러 리비미 먹터균뉴버 야고시라 유베 넘주 사업지 짐주 지금 입자
0: 다그래봐 루빈 삼동다 나란주 어리 배주 매매 넘주단지 리빙 넘주 사바 카디 제고 오리 띠고는 잘 되보다 캐매봐
5: 띠째진이 요르비
2: 제장 난주 어지미라 저마 줍지 소소딩규리 젠차올라 중페소저 사주어시 난주 남주 소주기야 참 피게치고 왔다 이내 소제로티유 어지미지 난주 게난게 추제 소급에 추제 근제 유매 켄주 마시면은 마시 카사 오 클루 구슈리보다 카규 소급이 그저 뉴이 켄이 요 마시 지마 포상 고주 남주 다녀 체드 콘조 다야게 넘주 구지 주고다 들군베야 퍼피마라 참 코도 차지 남네 피르투 마시 귀신아 손시다 심다시
0: 그인 소구릭보다 그로 구슈릭보다
5: 진나 요르바
7: 마관장라 구슈 주고 야면네자 들군베야 주주이네자 피랴 주줄레도 피르고 치그리 소변 주제 암랑자 슬링이 마시바 시미도
5: 수신 뉴스인데요. 산지

我还是因为新买呗，没事，我看过日本中路家年纪，一年我家没了，可能过去日本本来呗，原材料有余啊，说白些，送礼收给，我自己也没爱不新买呗。 다다됨소 캐스디게 남쇼게네 대직첩지 정한 하시고 봐. 아. 키라스디게 칼어 아르마기 봐. 그 동아다 루리 좀 같이 다 그러라고. 우리 아주 대상 좀 보시. 우리 아주

0: 쉬다. 남 쇼케네 녀레 요제 가르트구유. 예, 디 가능 시제 데라마 데체 마드 되다. 그래 제브레.
1: 봐라. 년윤 교고 샵자디 최매베.
0: 아, 지 최매 셰모고. 예니 그제 제브레.
2: 걔라. 나스티게게 남주다야라 제라 존다치 교르샤 이네 남주랑 외네시에나 칠레게와 덴지슈 교르샤 제장 아주 숨게 라산 남다고네 기란 덴지슈니 중페소자 로치 유나로 슈야이
0: 다가리 쟨 디브지 로치 유치하르바 로치 유치에나 라지 가즈여레
2: 알레 딜라 파친제 게체 하고 싶죠
0: 어 야고도 야고도 나로 치지 시주비 너요 말이
1: 봐라 대충 아다 루빈라 잡주 되기 장티 말베 키랑데 근데 슬레브레
0: 녀절아 락마산다 락마산다 킨즈디게 랍자주디 신지 겹차부터가 람상유구리 디게 녀수 두빈다 디조 펜토구리
3: 빠라게 신지 탭디 딱바키체 시슈리 소소소는 시제되는 거리 녀유체 규어링구 등대 침부르데 텅텅나피샤 쇠능미두게
0: 녀긴 조시오 디나러 펜토버 멍구치샤

0: 추스리게 꺼제 같이 니에 봐.
1: 추스리게 꺼제 파티니 자가 디야기.
0: 알레.
1: 디린 차브 쳔무시라 포스. 키스 자메네. 나 접게 세비.
0: 개요 말이. 카사이 랑게가 니도 야종. 장게 슈베 루총 위터기 샘초사 좀디 니데비. 라다 샘주지 지레치 와삼추. 내든지 니 삼을 가져다네 삼큐는 콤도
1: 내든 가시
0: 라슈다 류디게 우문에 위탈 갑이 어리베
1: 랑게 쟤는
0: 니에 쟤는 갑이 어리 지취 뚜루 난게 도부디 랑게 니두에
1: 니기
0: 대유 됐다. 류디기 락베 주모 기공기 토크 샤네 치료기 탕숑소 찌르네데 코메 급이 남카 따와타 급 달라 따와치 다기 코메 미글 뜨급 미추킨 유바통 란슈다 류디기 위터 통두 미추던 거리 디토네 샘숍 쳐마르베
1: 쟤는 란슈다 뭐라 미디 샘숍 쟤자 샘루 동에 쳐보지 야메너 샘을 동해 총자 신의 미디에 샘을 쇼없이 키스인 알루이 디체 위터 씨는 네, 땡땡 정식이 봐 위터게 나 지동 용조 제피 네, 파제야 지구디 세소 장례 미도
2: 멍라 녜녜자 삼루시라 담비이 항저러 바르도 양스시기 상하이다 타니부치 디가라 카마디시송자 콘수피게 마게비이너 나나조디르차중마시 녜체너 나나조 항저네 카체제 녜수디스시르 뻬너생비 라 기랑케체너
3: 알레 장컨디치지
4: 나오 주이두민도 장치게 부츠 다와디 로빈제 차지 탄도롭산였다
2: 아지 로빈 파로는 다거스버
4: 야세진가 소인스러 차지버 나기겐 손자 카덴칠만의 컨제스
3: 다그래 미부도용 그러봐 니 봐도 카덴칠 냄새 그래 기겐 재산 매봐 부구 가셔지래 매봐 차샤네 이야 호질로 그러다 빠락 삼지 마셔와
4: 이내년에 쇼인다 기겐트 군사링가마도 치그메 라주소다 로규장가 주기 교회 라자 주면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那几个团的线呢，公布江达县绿色珍宝联合社是吧？是了。嗯，那今年我们也看是什么，这几个就是合作社是吧？他今年他不是是那联合社。是的了。明天这大样子的，他这了嘛，就对了呀。啊，你们来看，就送给你们都马上投入这些中间的这些，这些对了呀，啊，你联合社当然了。
0: 啊，嘞，嘞是嘞是，他现在跟那组，起来叫什么的，起来，他就开始了。啊，他开始就从哪里呀？那个他们这里了。啊，我做等的日记给毛主席给人，我就光给讲了。啊，那地址吧，也生松松茸茸。哦，他搞上去了。嗯，地址。合作社。是是是。啊，你今年第二了。啊，我做广播给广济所，你们来看。
1: 葫芦合作社。
0: 葫芦合作社，我搞上去了。 아니 당도 아무도 아 들어 배화기 서자 냠래캉 아 공부 배화
1: 장상상주
0: 와라 와라 근데 디나리아 당도 아무도 공부 그 뼈선이 아 서자 가셨죠 아
1: 장상
0: 아 그래서 장상 그래서 아니 당도 아무도 삼바다 눈 된다 서자 된다 아
1: 어디
0: 와라 사이즈요
1: 咱们八分，好吧？
0: 热热热的，可能啊。那现在看样子，嗯，团队这个从业渠道，从业渠道，就这个销售渠道，晓得吧？热热了，反正肯定了。嗯，从咱们的很多推动这个地区活动，热热了，这个他们就直播是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热 세베 나 간도 단데 자도 칸이야 규제나 간도 냠레 칸 죽숭도 졸아 무세베나 간도 잠드신 게 튼제 아 삼월로 있는 데 칠송지야 아 간도 삼월 있는 휴나
2: 응다 추부디게 간고 너무 장시 좋아
0: 제제는 너무 그런다 락듬 잡지 선주 죽어라
2: 아 레레세
1: 쇼고 봉레
2: 소바레
0: 다 디나리아 만다스 만다스 더 숨도가라 디나 차샤가시나 켈레 숨기 선주래 냠레칸 숨기 다 딘독 차샤넬레 다 심무딘도 차샤넬레 먼저 신 찍나 이네레 권다 아 로갈로가레 다 변에 딘도 차샤가시나 나비 미긴 그래 나비다 다 먼저 잠도 신 꼬지 좀 디게레야 수제인데 가오지 그래
2: 아 네 최신마 헤트서고
0: 말이야 올라 마 헤트올라 다 디차샤는 나부르도올라 다 디차샤가시나 먼저도 와 줄었다 송구 미긴데 가오지 그래 제단 속도 로가리라 만두 데리야 냠레칸 숨기다 졸아디지 칸가 로가로가레 다든도 칸가 만두 데그 락듬 겜제 점제 주고레
2: 네스레스
0: 다 디차샤는 만두 냠레칸 지 순조리라 다제 락듬 제제 다 고 순조로와라 다 디차샤는 니마기 자룩스레 지부스로와
2: 레다 지게 돈에 시나
1: 차다이
0: 다 찍나래야 살룩스제 但是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看你看 手机你妈充足的人我也是没说的这拉你怎么的路亚可能没有
2: BBG 那 BBG 就是
3: 哦
0: 是你妈 BBG 才就热了就是充足
3: 的哎呀你这切记也不知道
0: 热了这款都恐怖的所这个存在是
2: 啊来的包裹着东
0: 西包裹着了
2: 藏式钱包是那个
0: 是
2: 吧得来点手工艺品
0: 是了
4: 다 되게 강한 생기 키랑 수 없는 신디르 봐다 자주 자주 콘 중로와 신
0: 제라
4: 제 무지리
0: 제리 발 때는 된다 차신당 아주 신주 저거발 디나리아 아 카도 룩서다 다 슈고다 안 룩서고도 와
4: 구시선다
0: 나는 군줄랩들이 안 룩제 샤네 이거도 와
4: 아 또 다데 무판 서거발
0: That is a I am a little bit of a problem. Tanda yoga mangjige tadi iwa chetu mundu wa ni jina tad tab de ore de le yabu tena de phiji mundu wa de papa mundu wa papa de ma ore du wa di mi le ya pese ma gosa ni du kanga ta de ge chugo sun jore
4: pese ah da chena ku yu sun gyo le ya
0: ma de ya o de de
4: ore
0: gig member che ani ko ni mi na da de de chilo le jure mu sha shin ko ren shin gen dur je pa yin ru ni ji me ba
4: ta chena
0: ren chun ne se me ba ren
4: 就是有送给我的天灾是吧
5: 냠지 속바 联合社
6: 냠지 속바 联合社
5: 피샤 松茸
6: 피샤 松茸
5: 능부 普鲁
6: 능부 普鲁
5: 푀파 藏香珠
6: 푀파 藏香珠
5: 铁东, 直播
6: 铁东, 直播
5: 락침, 手工缝纫
6: 락침, 手工缝纫
5: 秋裤, 茶袋
6: 秋裤, 茶袋
5: 紫去底切, 装饰品
6: 紫去底切, 装饰品
5: 락시툰제 手工艺品
6: 락시툰제 手工艺品
5: 싱포 무완
6: 싱포 무완
5: 두시 이시
6: 두시 이시
5: 김치 家具
6: 김치 家具
5: 총람 销售渠道
6: 총람 销售渠道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기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규 남방주지 계산매도 서두디 디가르니 튜럽사비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 여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럽기 년아 삼여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 도시 체린포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에 대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에 벽이 퇴원 타참비에 뒤세 내비에 피해기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기기 퇴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기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세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기 동위에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에 지도 点别 여기 주진 띵여티에 겐강기 멍치 등부주바타 사두 겐강군요 초두 성종의 숭능겜미 예급이 겐강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도띵타 허승 사띵기 지지 루양 주여티에 조용리 탄삼띵링타 탄삼사띵 탄삼타게지기 누구체지를 담비 예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린 베드윈규 조드 호타 체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튠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튠지 베드 호타 체유이

0: 나제 레드니 체리기 정신타 말라기 정신 침부 덴베 링네 차샤지기라 대 나우의 뒤기 로아미 리기 촌의 지슈타 링네 슈샤 소라 독십타 먹든 촉지 20소 심주 띵섭 체네 루주 심주 체주로 차창와타 카세와 콩젠바 제기 므베 빵다 고든치기유 페도 시외징주 당춘타 타버도 주주 고이 체춘 편종기 낮에 차샤라 가구유베 좀제 민용화 시토유 텐디 시제 생멜레세나 페랑종종 징의 송급 심주 칸기 운진 쉬바타 日本이베 심주바 체모 겐샤르케 원두라네 편종기 낮에 차샤골라 무투 모르는 게 임베 텐게네 기시 유바슈
1: 시리기 외랑 디니 트로 로드 비닝구 디니 슈로 그렌조 시리
0: 샤르게 원두라니 제로직도 국제 두주 둔숨로 편조 셰 통매 종코 기딘 총조로 총바다 직도 국제 국주 국둔로 스촌 롭친니 롭타르친지 편조 덴조 강토 차레나 녜도 게로로 편조 롭친기 루규 리베 셰람베 롬네토 탄다 페랑종종 징의 송급 심주 칸키 日本이베 심주바 체모타 우지 슌베 도겐시시유 심주 카조니 초베 토간기 나제 리부타 페기 나위 루규이 콩라 제시 지게칸 시슌키 믹스에 폭류 체게바타 페랑종종 미마 시슌키 믹스에 폭류 체게바 페랑종종기 릭슌라제 니티베 체게바 계급 링내 부위 표준 체계바 대신 종용기 제자 링내 캡공기 차진 링내 캡의 체년소 톱유바이
2: 안에 딱 마란족이 된진 시버들라 안에 제우리 되러 남았어요 딘데기 모두 쉬어 인스 아 근데 지금 이나 제우리 되러 남았어요 이메로 와 안에 딘이 마란족 배기 나지 리베기 딘나로라야 세유 정신기 진짜 다녀지셔서 다 지난 제비 있는 거란 주기 다 공을 쉬는 것이 네 도제 삼에 두렵디니 에 디 고초백이 지난 로단 제입니다 두제 뒤는 답변 롱오 티직 준지네 고초고래 다이나 거란 주 별한 종 종기 네 도제 삼에기 네 내주기 에 주자를 대비 인바 있나 망체였지 에 답변 롱오 마동 준지기 진짜 내주 전자래 안 되네게 롱오 순동 예매 대가로 임베이나 노제 서메기 돌아서야 돼 죽지와 다 근데 내게 찍릭 게 돌아 넘었어야 텐데 두갑지야 고조 대어레스 안데 순동 안에 롱 순동 예매는 고조네 안에 돌업 두백 두게 발삼 돌이야네 텐데 에 발갑지라야 다 말한 저기 벽이 나지직 벽이 안에 돌림 예당 디나로야 저리 돌아 넘었어 텐데야 이와 지구월에 조디 가르라서 안에 제리라 주제 체네 안에 수협에게 요제 당 야나면나 리체 당 야나면나 안에 치수이나 안에 되림 림싱게 안에 자랑라 수협에게 안에 주제 된대게 배주 당백에 안에 락자 아 제리 된대게 조장 체백에 락제 된대를 때네 안에 가나서 아 요제 수협날에 야나면나 안에 지 된대게 요제 수협날에 안에 야나면나 소백 요제서에나 어 딘데지를 쓰고 그래서 다 드럽 뒤에까지는 조여기 나라서 인내 쉬샤기 차분을 간디간디 요래서는 인내 쉬샤기 차분을 이면은 돌공지 아 돌리야 돌주시하게 돌공 대내 자거지무 대내게 나라서 돌링 와 시베 돌링 대내게 나라서 미소 대내게 돈액 내주도부 어 딘데레스 다 뒤에까지 이면 있나 안에 가르쳐서는 중국 남녀주 대단해. 안에 두급 뒤기 지속 계주 카시 통투바 빼차샤바 있나? 아 신뢰 토하라 인바 인바 있나? 안에 롱옹가동기 대긴 아란족 토 고주번에 대긴 공항 문제 쉬분 당시 안에 제 중중 대대 세르보다 까르보 연안 제 첨보 송동아제 두개 춘제는 숨진 내 조 로아 조 등지 안에 제주도 노래 다야 안에 디 인도글 안 벽이 토강 되게 아니 별 안 좋은 저기 아니 지속 다 되게 폐림 되게 되질 야 아니 비교 연구 요래서 되거라 아니 말한 좀 나 아무 랑게 다직 도메기 지조기 뭐지 여러분 봐 다리 림신 아니 지조 디간 안 드럽 디간 제림기 지조인데 된바다 되네 야나면 초바 소수기 아니 고변도부 저와 야나 지오도부 개부도부 아 된제기 다 초바 말아주 러비네 자전 저거 봐 자전도부 와 된제기 다 지조기 직시 요바게 된제 남바 된제 야 통용고 어레스 아니 되네기 드럽 초바라 양죽지 안데 디 틸하마르도 있나다 말아주 롱어 숨동기 예매 되네 숨지 단단 말아주 뭐베 빵달아야 아니 시즘베 임베이나 아니 벽에 세유 학바르도 말아주 예롱기 유디 쪼르 체베기 아니 의장기 아니 니 유지 때와 가시에기 장벽이 죽죽이 유롱 카시라 임베이나 아니 말아주게 디 지조 죽시 직시 딘데기 아니 다지 다디 나로야 마란조게 나지게 내슈르 차샤베임베나 투르게 나지르와 다 투르게 나지데니 하자게 표준 소보레 다 데긴 고나야 도체 사르메키 마란조게 내슈르와 다 나장게 네 강마르 마브소네 네 롱어시 동네 시동 앞기 가게네 토르딘데야 녜브레 다 테밍게 마란조 학바르도 롱어숨동 아니 응압제 독제 존재는 숨짓다 내슈 진이 잠마 임바 르와 아니 나라서 벽에 싸공 큰 용을 딱 찍던 게 싸공 망부지려야 아니 돌 망부 용구여 봐. 라버도 나라서 아니 장부당 추친부 아니 딘제게 주구기 농중잠 많이 봐네. 아니 심바게 나라서 아니 사법 토베 그러 봐. 가정에게 사법 토베 남미 시동 연기 아니 자당스러 딘데다. 아니 정당기 아니 세유 망부지려 이나 아니 돌 딘데 하장기 표현친부 딘데야 니고 요레스 다 디제 나는 니베 나로 학버도 다는 가서 니베 로시 나로려 학버도 아니 계급 중에 주당 아니 좀 땅 매만 시중 아니 좀 중에 주 대역 땅 말한적이 아 전바 이날에 야나면 소유카게 아니 매만 시중 이날에 공주기 잡교당 하장기 잡교 제베게 내 차견 올라이나 아니 너리 서규리 임베 있나 만족이 나지게 레구 마무쳐요리 딸 나지게 레구 마무쳐봐 디 교림 디 나로려 ngari sikuli cha cha pa yinna langjian zangbi chukyu kyung gyula yinba yinna nganzuyoke ta longu sumdong ngabja ne ane longu sumdong ki parla yinba yinna ane thur dindegi kongsu toba ki yan nishu dindegi mambu nye wari halamdu ta lakbardu rwa lakbardu ta ngaranzuyoke tabi longu nidong dunje chunche ne gozoze ane ngari ki ngaranzu ta locho sakura lunung ngayoke zong ane chogo chenpo ki gyukung ki longshung ane langjian zangpo ane di macha zangpo tenne ki singi zangpo a dinti ki longbe ane yulung mambu chikla yinba yinna ane di tur dinda mambu nye dewa ane nga rangzo da cha xaame na langjian zangpo chu gyu doi ki ane turgung kuru kyam siya ki ane tursa dinti jingli yinna yinna ane nga yigi yigi wangho sirwa gyalun siya ki dinti yigi yigi chibi ki targo ta ane sirgi xaaba dabo Tā tī tāpū nāngshī lāngjian zāngbō yu kūyū kī kī tōpā lā shuwa wī kūyū kī nē tī tīng kī nā tsāndā zōng zōg rī chē pē kī nē yē yōng kī tā sāngdār lōnggō sē yā sōr tīng tē tā nē nē chūdā sē yā sōr tīng tē tā nē kēpā sē rū sē yā sōr tīng tē tā Tā tīng tē kī nē nē kār sē tū mā rā sō tūr gōng tīng tē nē yā tā nē chī chō tā chōng lē tā nē rā wā tām sāp yō pē kī nē tīng tē nē shū māng bū tā nē yā nā mī nā mā rā sō jīng gō māng bū tīng tē yā nē 산제 총버레스
0: 콩도 겐샤르겐 운두라네 푀기 나제 리베 투잠 칼레 작체 투급기 투잠 예단타 티시 타벤 산니 총위 급티 투급기 너슈 카지 골라 모두 두르드나 투스 샴라 겔라네 모투디 우장기 대와 제비 푀기 유우쿠도 산니 총위 작체 투급기 너슈 카지 골라 모두 능기

0: 허사르츠 제소 딘자 군기 쯔지르 쪽 지부디지
1: 동고 쯔든 가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장고 유봐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인고 대당 소외 견고 흥부디 그랑 토르 때부터 시나시
2: 뒤년이네 링고 당견고 흥고디 표현에 야우 싶지도 링고 당견고 흥고디 견고게 대당라 송저 토르도 봐
3: 야민 김비 능홍디 미프타 구유코 소기 야민니 춘튼시 교부 칭비탕도 피타 칭비탕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지신기 닌줄레주비 민추디 원투
2: 不是别卡住，亲笔汤，那年地堂地呢？邻国大姐给韩国的关节吃了，亲不赢呢？点不接，能没来深圳借钱过命度？宁姐，没得面子，借俺你们都干了一个啥？他人赢了你，邻国大姐给韩国的关节，全部也给借给人哒。邻国大姐给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皮不赢呢？
4: 困难你什么干部用不嘛子？不过年关有不能行，什么时候用不到啊？
0: 给这月饼没算能力，晒很巴热，人中看不清么？对妈妈不行。

공은 돈세 내야부시시 내서 초비에 탑주식 랑랑이 야디 주먹구이 왔나? 카디에 뻑주메바 쓰였어 제조니 파주로 치고 초유 Kwamzhu chikzong dee ci, zhumu koro wei zhiwa qiwa yu.

사향바 이루유토 카와 포유레야 독접치원니 칠롱시 디가르니 권산 다그시 치당키 포조 인시 로다라 칠롱 단위 겐키 제라 워즈 통주메 타자 사향바 이미르 카시에기 제주 신주 내가 균형 체디 모 치갸자키 탄괴 모자 능 링토 추르와 체유 능린 난콘기 사자 동바카직 사주 셴부 유베 왕키 신주 미나 초로 강에 체부 수유 신수의 대주 대신이 나제기 중고 예배 창아라타 테마 고토베 신수엔 데뷔니 가자이 로주르 텅신타 러신 슈바 캬솜소니 사이함바 신조라 쥐베 통메 신수에 타시 디탈라 신수엔 데관투 십사기 소베타 세르단 튜베 토담 체디 신조 데뷔 튜지수 신수엔 보보타 如果这里隐蔽不要那个心酸那么得不到亏图我的原生

0: 개배 서지수 제시릭 표숨 소보 여배 토담미네 세 최세 사트식 레지치 지게 퇴수 콘서 간사는 요구타 로마 쇠바 최기 여진 줄라웨 로컵자 타르바 동기메 야르기 퇴수 콘서 세지체웨 토가나 제타 자당와라 퍼규 출규 지기예 Rengjong Kuryo ki Xiawa Chari la Denang Shik Zhunba Ma Se. Tewe, Huabei Rige Xiawa Chari ki Kyozo Gerzu Chigyo ro Rewe Wei Nang Chiyue.
1: Dawa Gyeba ra, Zhonggui Sajika la Cajue Chiyue Gan Yin ro Hebei Chengde Yi Mulan Sobei Rawa la Seji Tuba Shichia Yuba Ta. Cado Chiyue Yergi Tula Ya 네게 최제 세수도 니슈쟁을 개기매
2: 된탱지매 시베 메로글이 제낭 모튜니 이오 중크 느주제바 젠부 슈주인
3: 용구유 티린 주마주 공유이 소주된라 캄양상
4: 발라다 암라니 디탄을 토나 치바르 꾸티 동치 만추 푸나니 기셰바토 녜퍼 달럽유 콘조르 레게 꾸꾸 킨키 만추 니르신 쿠니 디탄기 초아르다라 다구 카토군이 감소
5: 어지 포모디 카르치에브제 콜론치 우보자
4: 발라다 암라게 균균 하자 야구나샤 나 안탕보 담스 진진빈이 Pechilok

0: 신념도 마세 장장 아메 쇼티 튼치미도 돈도 마랑게 부 많이 가요리스기 마라레가 쇼니로 마소리 베르트 푸스죠 먼저 푸스임제
1: 그 아마 레가 쇼니 로마고 치브리스는 쟤는 그 바바
2: 그 바마니 레후지샤 뒤로 공에 루로 굽주나 소주 굽디제 니가 레가 쇼 제일 쇼렐 딘제 좋아게샤
1: 쟤는 디나르 네트 요시 Jingxiao Kimshi, Yandu Chongki Ki Di Hui Zhe Shi, Ming Wen Chu Shi, Ma Ta Sa Le Chi Ni Guo Xi Wu Shi. Zhang Zhou Bei Ti Zong Ga Na Yu Shi, Pa Ma Ni Ne Le Ge Xiao Jie, Le Ge Yong Ma Shi. Na Ge Ben Jiao Cha Qing Ke Zhe Yu Mi Xin Xi Bu Shi, Di Hui Zhe Zhe Ti Zhe Na De Tu Ye Ha Li Na. Jingxiao Kimshi Ki Kong Ni Di Xi Su Ni, Mu Tu Zhe Chu Shi, Wo Ya Cong Du Chu.
3: Washi, Kitsu Koshiwe, Yu Yu Long Tong Huni Jebutong Ni Sabe Tungin Ge, Lega Kunirisa, Jilla Kokato Lewan Shushasihi.

0: 你让俺给我，
1: 喂喂，姐妈，你俺没啥，叔叔打到要去了。给谁真正给让了，我有些皮了，俺了吧。你说的说还行说，让俺心这穷嘛是？叔叔打到要去了。嗯，你先说。
2: 대기시다. 내기요.
1: 헤, 네 잡도.
2: 처음이 장시. 능 규딘 데 지금 해봐. 지마 레어 메비나 알아도 거 좋아.
1: 라가 시에서와. 규비야 요 말다.
2: 예 세비. 라가 시라도 비나 아딩 마시.
1: 좋다.

0: 야쇼.
1: 십주병 잘라. 나 세나베.
0: 랑게 제베 제신에 대비. 차상고 돌아. 야우 총샤. 리데 녜체나. 퍼스지 텐츠체나.
1: 기랑게 제이 야고다 차상부 도수는 더더 구예 가시이나.
0: 하. 랑게 동세리. 다다 믹스에 두겁지. 두수 되려. 왕순 큐시. 제주 제비나. 머룬 코산 신에게 뇌지리 섬기. 라삼을 쏜다. 왕순 큐시 많이 가요 생겨지. 머실로 교기 믹세 코르요기 교인 요리 때 이내디 나도 시름 세배 논두게 쏘엽지리. 단다 큐시디 마도엠베이나 머신의 수디 사지 신다 라브리 때 이내 미카지게 승나야 고대 유산 대카야제 뇨그스 나도 교육제 나도 논두기 큐시리 쓰레. 망설라 코스웨테르주 뇨뇨냠세시리. 이제 제비나 나서 시험하는 결과리. 다당 안서 초입을 시베 내주디 베디 생계 칸디어리. 최장 왕순 교시디 퍼스시 장르 컨저도.
1: 니네 최답디 보삼을 다샤 기랑갈 니그히.
0: 용아 기랑주 모두 방다 콩젠스. 묘주 시에서 맵시 서슈.
1: 예 시에서 토르디엠나.
2: 锦绣 김씨 大本阿伯 강바 뒤지초 칸다 조련凤 张昭伟 阿姆的下 康边拿记录你东家面举起来 大王阿伯 次举起你并叫的下 提张昭兰内尊马拉狂女叫的 我是陈诚 然里啊 田青四年若不记约马的别
3: 是 可是的
2: 康边前街港给 唐北康大连 田青四姨
3: 米奇应该马是 米奇不是有门户有的 你20岁吧行呢
2: 看不得张超的女婿，可不看不女婿的，可不给这张叫是吧？明天我要用三姐，俺们明天睡不睡？嗯嗯，刚才多，我在南山通面看大大这娃车，张超给看不女婿的穷苦姐姐，女子婆娘给穷苦可是不切图瞧的。
3: 听俺说，给你知道。
2: 要多。
3: 走。

0: Here, Zumji came back to you. Isim Wang me, kill a shore. Ran and she gets a mist on to you. Not a gabe, now a chunky.
1: Ran gave me too. Tanda Dakta, she.
0: Arash told. Shora. Tajes, honey. Yes, I shall look to Marbe.
1: Shan gave me two. Shan is so good. Yaya Garisha. Get you tell me timber.
0: To that woman, the shaking da. Kiranzo Gutilla, Lopsa. Tatarala, Kukani, Damiato. Jig Zumjibu, Turin Shabada. Jig the Jibu, Turin Risha. 네가 초림부지 소세단다.
1: 나 대장 쉼부친데도.
0: 네 지망 내수지 구림식규제 쪽으로 봐. 네를 다대 내주셔라.
1: 쟤는 상계 쓰는.
0: 너저부 차고층. 그래다 저어치도. 멍을 당해 요리.
1: 네 상계 칼은 네가 희. 상국치 개발라.
0: 쟤는 개발 개선 요리. 쟤는 용아. 녀석이 지나서 구질러 강조 등교 시설 없죠.
1: 노부, 나 모자 신대도, 네 모자 수업도 니부 차샤, 칠로러 당주도 모자 세히.
0: 그래, 네 녀초. 과수래 나니가 랍치고.
1: 라티 대향러, 포경 사시샤.
0: 他 도대체 哪个 여자다? 这么 친절하나, 네 수업도 큰데 쓰여서 들시. 자. 만족하게 다가스큰 대마지. 콘서 직진 니드게 추이펑시바 카야지 뇨트스니. 만조 뉴쇼지. 녀대나 타나가 주 갑디다 민망시게다 차지. 톱쇼디 수조가다 메디멘바. 수녀를 탑시 주름에 대해 토요하지.
2: 나나 저 탑시디 근데 죽으래.
0: 혼자 최평 씨와 가야제 뇨르소야디 기변 치슈디 문주 토야 치도 말베. 기변 치슈디 문주 근데스 토그랬으나 미가라 뇨르 셰야들이. 그 공리 문주 쇼를 띠제 디세미 유도 소랬으나 나주 르고 주지. 르고 주나네 그 시슈디 소랬으나 디장지. 나 르고 주기 대외 내고 좀 예제 경제도 쇼지. 제장 老哥哥, 他正按照 봉제 소교치교的 요마리스기
2: 봉제 소교라
0: 老哥哥, 空堂的老千不切, 소구야无美度, 苦급的松节, 能努力求情意思, 如果就能去马到南西这里, 空如果就局长松子, 给这里开鬼灭的,
2: 定案不对灭, 既然王不西的, 既然都是代币呢, 俺就国庆也没不消息, 过了都是代币呢, 俺就送信没不消息, 给谁봉제소교체呢,
0: 你也不用叫我去吗？大姐，让给国村吗？所以，让他的旅游局给都收三百的。急忙俺就看对了，快来罗尼给租学习的。老哥给他的恩都给年工学不赢了，落地不接那是绝缘啥吧？谁？

0: 각세 튀디 다치 만수 르고 주기 주쇼 송야디 개진하기 개치리
1: 예신소
0: 다대 튀어 참모 마셔 없이야디 가고 차사 없이 老国게 콩카제야디 특히 양수들이시 르고 주주자 은우 개뉴 수비나 갑대기 카카 토지라 예문에 세세시 토지 르고 주리 음지마도
2: 让给自己领住的，你连我自己联想呢？局长过来工作个里面，我先说。黄龙的客户说什么？郭兆明，我留给金宇旭。赵军是谁？你这里是谁？工作过来，对俺也不是太清楚啊。郭兆明，金宇都是谁他？
0: 大清局来局长宣布的，平壤内如果局局来团作用消息，地震前呢，方大清他的军多些麻烦为康了，很多王家的来检查时，哎，满足什么的大被他夺走下下。李公子，退我的月子，做手机不讲，满足得不看面了，都要了他。
2: 这里，局里做天气些。 方大清没有马上的用药药马时，这个病了，给人家现在很正常啊。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미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통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걸어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랑게 장소 지자 신도 예배 칠레나 중의 토벌레베 주고 장소 동의 의조 제방 양나 독소 내두 이송 체제 팀비체 냠레 마시니 칠레나 랑게 겐치베 옌도 니리 사바르타 옌도 총기 처지게 머루 확장게 파르고체
1: 칠레 더접 르바 양나 체제 세규 신나고
0: 레군다 미게르게 디트네 더접 그지 토보다 냠버리 그요리 근데 레마체 아
2: 저유게 환가 돌아야디 직돈도 있다 직생도 있다시 좀 세시고시 라게세야 후조세야디 녜체나 나지 옌도 청기기 작신킬레 되시기 귀자다 정류 귀자차 시들이 섬기 링내 규세 외조 완성체 적시 대회 과속스다 꾸이노 약수바 라게세베 성대만 신이 힐레세야디 나지 생리상제 하르그 세메다
3: 公子，我这天天在做多。是，俺这些大多是天差有事。一年底，俺这开心你们个土狗钱，看叫也不差那三十。哼，含醉了。你这些也不说含醉行没？哎，公子啊，俺做米生意算啥？米些大那边是个，你，咱们准备吧，买点吃鱼，起码到基本面多。 나 둘레리가 다스티 책임 주야시 워리 집집해라 키나 둘레리가 나스티 가래라
0: 예 제지 가르치네 다가 내게 없어 셰비바 뭐지네 셰모호
4: 레유쇼 도스 땡에 지오

0: 내 전화 안 기란다. 지구이, 나이 신배 부주지. 이문지 그일러 자고제, 로주구부도 대비. 뒤내 시내 로진을 수주. 계세 시담 나라 돌로비나, 또 카베제러. 턴도 제물로야 효리. 계세 시담 나라 니엘 제물로. 뒤내 답소로 삼나 카브리. 동을 더 미미 제티르지. 구름 이와 가세부치. 니엘 인지 제라 체디게 루지. 비차샤나. 부삼다. 미시. 교타. 군주도. 뒤내 제라 총을 루지. 비너. 공시다. 세누. 준다더부. 대자외매제 신의 퇴니댐보다 딜름댐시리 괜찮아 계세 옛 놈이나 가메디 기란게 소부지
1: 경부도 문의 경부도 옛래 점주 크기나 셈이 지금이도
0: 진다 딩은가 랍자주도 옛 점주도 로뉴유 동부디 베랑 야고 티샤 삼주 제자니 알담비
1: 야수 문에 야수히 간데시에네 나게 도구시라 제샤
0: 기스다비 예리 내유소 도도 바송도 그불수 예 미티소 타제다 주부 양위에 문제시 내가 도자한테 제스이 마크리스비 예 세브시기 문에 전화 키라 예수 좀 제 마시 단다 조디 기랑 넘겨로 자려시 제스이 기랑게 예수 가리네 세브소 비나 예 이지 팀로게 된데 창샤 지그리 선비 기랑 세다 예 신세러 기랑게 간을 견고다 월부 부고에 춘추 쇼비 입자 기랑 김상기 가오도 보지. 기랑 공부 역시다. 계시 기랑을 팀제 보너. 님이 지금 얘를 되면 보다. 님이 지금 제일 되면 팔러. 기아바 침부 가수 유미. 기랑게 세입킨 그래.
1: 예. 저와서 되나? 지그르베.
0: 간다로 등기 저와 임배시고 안주 된대 죽으러 수 있죠.
1: 안하러. 不过 다가 정태도. 장고시에나.
0: 也不记得是不是，谈到到我这心思意，广大你能来来登记。大大人，登记俺这里有对，给咱吃不上点送礼。
1: 哦，
0: 都是那，给咱吃不上点，给咱粗皮对，你讲来有不？
1: 啊，用来用来。

0: 让给我的是能搞不清嘛事。喂，你要是没的，给我去理解是的。让我年前能理解起哈达，让能干过的性格才能当大事。
1: 我决定是老钱的生意，他把大老起。你要是没了，我上不去的，上不当呀，偏拖不打，辛苦一点。
0: 这是钱的上心事。嗯，我有个讲个主意的。广大和拉哈斯啊，
2: 怎么了？广大鲍鱼是个天，你也是大天吗？
0: 你鲍鱼三对米多，七六三的三个折头。
2: 那这个哩，你也估计些少。一张那个三个鸡鱼鱼，新鲜的凌晨鸡，马鲜的，也不是啥熟鸡。
0: 有啊，看得起你皮的。
2: 来斯。
0: 拜拜。
1: 桃花就是。
2: 别了，今天走不了。
1: 走娘不龙就是。
2: 嘿嘿嘿嘿。我呢，骨髓小，谁敢拿了这么水？嘿嘿。
1: 心情靠不住气了，谁敢收拾呗啊？卡都收不着。
0: 上街，上路爬的，粗大姐卡着钱呢。张水生的，你们都点点意思了念一遍。宛如，阿霞，水生就是啊，可谈到俺养活其他事宜，俺家庭没给你多么大，谈到俺土路大，最后啥不念就，俺你们都每次养活些建议事宜。这边，更多钱不停这穷的鬼，我念一阿霞念一最下面，阿霞谈给俺封山了这边各地的，可以念可以养活其他一边那我穷事宜。
1: 你过去嘛的，让我过去的。如果就该涨了，第二天要么的呗。
2: 哼，王大兴个局长兄弟，可能的买不随便那些，可是个西天先生。我那伊，我这应该去扎斯米多，叫些爷们儿快个接到钱来，可买我个明星天的个。哈哈哈，可是得让我把他们带进，我也吃两口花药嘞。
1: 对呀，差不多到了过年，捏了差不多剩啥，捏些牛肉，其实看不得个。我先买吧，我租给买书记钱呢。去信啊，送个他不出车站，两个人之前要嘛的。
2: 我这人吧，时间人不多。哦，没事，随便写不来的，一年困难岁就这要嘛的。接下来十九看看，时间上了，随便给高二副保罗让吧，三百写下天地，这怎么写个名字？给谁听到没得再去写评呢？进来的光个窗户贴了，鸟子说谁？
1: 你进来的创建完了，每天吃个面。可是有送进去的单呢，也我看最要嘛的。年纪几岁刚进，创不肯就没觉得创不着。等到高尔夫保留让我做，我再推他去不是？现在其他送的。
2: 嘿嘿，我这人吧，给那个干么的送大大大单嘛送。创建你肯定是肯就没觉得，给那个年轻来的我只能要嘛是呗，别来创建你嘛是呗。给那个创建你了，确实能要嘛是。天顿给原本平别说过那就给我个时间吧是吧
1: 让给可随天使你是呢两个新大钱有的时候别人呢对我就给我三百钱币呢忙错给搞不前面干了我也这样子我当初两个钱币俺通过修行的三不大姐别人是钱就要嘛的我们在买卖俺的我们杀头呢王得卷堂杀
2: 给人家送把用钱都一年从北从一度给上个钱呢你也会对我有个就是的高富不能让我三倍都得快要的
1: 这下你妈的真妈的我再去个两个看你用钱过去年初前辈的年初的前面切入当兵呢而你这月前辈当这钱呢捐买呢捐短用过去是不收钱呢捐用嘛的我的让这个嘛去让你不肯这嘛去阿吉达不过藏不起接着去哼可这多啊天下矿座能大不动啊
2: 哼矿座啦我呢给不下一下他的做老师来不行呢我呢矿座嘛去耶就最谢谢你也说是给矿座这个大家做下兄弟给不过老你托嘛说我呢是啥人给
1: 시제 조대도에.
2: 헤. 네 다가스 삼코쇼. 이내 탄다. 레게 조투비아 요마시. 디. 북들 시큐리.
1: 볼로. 장게 변신 근에 되디. 니 텔튼 시라지. 네 베드기 송시대. 더비아니 나스네 조투비. 단대 뒤로 시제 치비나. 참보 요마시. 니 대카야제 뇨트셰베 마세. 고티게 고부디 마시.
2: 예신기. 얘 계란라 다가 수입기 계란게 군대를 맞으러
1: 오늘 좀 먹어야 할리나 내가 가래 가가 심제체다 신하제 되어 오지 심제르제 능미다 좀고 미리
2: 계란게 숨나
1: 되다
2: 어 됐어
1: 你对雨天错过的深刻破瓦的南站是国族亚西公孙官国族在我有逻辑思给俺深刻破了听忙不清比大众对面多然给你测试如你体检去丢的雨天错过给你起来的然后兄弟我连给国际送葬连国这我的路团级深刻破撒些也无有的多不见行不要的各对对 장게 아시다 부 파제다 좀지시에나 예수샤와 진드리 비게 니에 조부유 니에 내린 슈르주
2: 계란아 토제나 슈히
1: 되다 되다 잼치오 마지
2: 우지 인부 계란게 아 두고 시다는 게 계란글로 워 레가 지기 슈나 나시네 규범에 반다 종교 올린 레가 제대 문민도 레가 마도 모수민도
1: 레가 가리 제대 부여지 나도 제 니치레 카고도 와
2: 我可在上面上不去客户去从这里去对的上面的目前谢谢的不记得联系我忙做仓木谷嘛去帮不起来的连老母的吧给他给钱了那就干了这些吧看你写的是然后是人堂我也写的是几个家中给那边拿我的才也写的是
1: 미러 망부 세고라 샘제 망고베 치에도리
2: 바시피라 랍제 차지 샤시
1: 디랑이 초그르베 코다니에 가로 룰리 친기 빠르리
0: 让个交给让个过了跑不行大的跟团去对哼从哪可知道叶爹茶让可去洗浴让龙狼买不着那我去也等个妹妹把这个鞋子给开开洗洗涂嘛洗自动了那我马上来这个
1: 이내 군이가 라고 해주시니다 让着我도 이양 섭취 버르다.
0: 샤게 지슈다.
1: 예 신세라. 차도 니지기 고고 주시다. 도제 원지기 주시. 장다 장을 내로 슈도 우체. 루리친 주시디 니기 더부버시. 디스웨.
0: 너무 수.
1: 제가 전에랑게 전수시다. 팀제터. 저 니비 모두 라주 집에 겁라. 따다마 대바. 또 충성해. 也真可笑让给陆立青给我是你好可悲那么凶呀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哼 还开了三个头的啊？
0: 陈水同俺给金大爷陈露多心似的，让给谁不提做帮大鱼呗？
1: 帮大在最前的让给两个孙子，让给么多，你也用过嘛的？ 你也说吧，这里切土没多啊。

0: 다 간제 샤크래야. 아니, 거래시네기.
1: 주장샤라가 더 내제 손두, 먼저 내 통제 채우리.
0: 라게 전 통제 간제 샤크래. 니에 채는 저게 진짜 지금 하시. 넘 주네, 어찌 하시. 다리 띠디 고추티 하시. 야면은 안 아니게 꼴 딱 제시도. 시마도 주장샤라 밀동 간제 띠 하시.
1: 나 탑시 지유. 류원 류토 내 딱 제체. 퇴무 심부 제도.
0: 탑시 가래.
1: 르부 우르도 잘게브.
0: 르부 우르도 잘게브스.
1: 잔다 류원 좋아 여디 저 여리. 상게 클라단다 텐데 용구리.
0: 예 클라단 그랬세. 도스테디 니 클라단 거 해봐.
1: 심부도 니 클라단 그룹에.
0: 조라.
2: 응.
0: 네 교수디 침록 된지 배주단다 심도. 네, 기계 침묵이라라.

0: 거지시고 삼태유.
1: 팀로 된 생과르 근데스. 세메디게. 바라니 계셔쇼리.
0: 오리. 졸라. 더더 때 캡시라. 덕북 팀스티. 계란클로마 약슈. 루리 신시샤.
1: 야 루리 신시도에. 진짜 급치줄라. 라뉴 아. 루리 신 오늘 정고 열다. 섭서 심어도.
0: 제사. 계랑 로마 약속을 잡자. 가능한 자식이.
1: 계속 말이. 도다 가르유네. 맞춰다. 주도 최초를.
0: 됐어. 제나 터지나 쉬고 있다. 예다시 나고.
1: 예다.

0: 야, 구다. 가봐, 린시.
1: 마조아. 喂。
2: 刘文, 아, 리칭이, 랑파유.
1: 가리. 어. 어. 쟤네라. 마, 퇴시다. 고프에 가는 시는 하고, 니네 산에디, 알아봐.
0: 니수 갈라도.
1: 로리칭게, 니마가 초고디, 시나고 있지, 함조치기사.
0: 니마 효대, 차이 난수 요시바.
1: 그대 시죠.
0: 빠르미딩아 구샤. 던동아, 랑게 니사니, 최진심치, 로리칭을 럽샤스히.
1: 네.

0: 님도 되어시.
1: 보무신다 님도 요리라. 소세세도고. 얘기마시. 어, 보무디 소리. 장게 원신 그입에. 군이 과도.
0: 장게 망고팅 좀 치다. 문이체는 예리하고 뭐죠? 간다 보무신다 님도 되어시.
1: 말해. 연이 갈지래.
0: 디고 마시다. 나도히 대사에 요시베.
1: 知道了，克拉吉，我给。

0: 喂。
1: 그런 일 대신지예요.
2: 지주장게 종가나니 뭐라 통주가야.
1: 통주.
2: 근데도
1: 야미도
2: 가리야 문도스.
1: 신달러야 요마지. 통도지유.
3: 让米干的地址，嗯，有小我连月捏住你打。让他吃东西时，看不到几毛捏穷你捏过主意。穷几年，女婿的贵的，如果钱不给的，天津学习帮大了一些的大事些，帮大钱也开出三顿钱。 방다 콤비 투비 체실 립치니 히 척신시니 니터도 예급 딘자 쳔보다 막투 솔레 체시 쳔보 라바투 성지 쳔보 대수 체제 안주 뉴십다 구이다 슝두 루고 제르 베립 지체 큐시디 막투 솔레 룩라 첩소 레시레 리티 튜니다 턴도 상와 캬베 뉴시 줌제 세세 제주히
4: 랑기 미세기 규줍 차주디 지다 주십 정신기 규주 남바 세쇼와 di sartu yaoshiri, kyabde dan chowa. Jima nga zo gaze chewe kyushitu du, rana rin du chigin da.
3: Nye le kyushidi, jumde shita to.

0: 람상, 나서 해가쇼.
1: 다시 시단대 직대다. 나서 소그리스, 그대 소그리야. 조진, 오늘 년에 인지 말봐. 아, 아, 세류다도. 카도 숨는 용도 거야. 수지계장, 국밥 지금 마시. 소멸시다 시지. 엄지 소그리스는 소규리. 让 엄지래 캐비베. 다도 대대제 가르쳐가.
2: 저, 또 근데 저 그래.
1: 가르쳐 그래. 너도. 저, 네 가르사 둘이. 가르, 되다. 링시 샘캄 루지 레드윤카. 어, 네 야구도.
0: 응.
1: 비교죠.
0: 저. 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休息。
2: 가르쳐 오래.
3: 딩아즈 칠레미네 진예 요시. 마세 내주기 뒤윤디 정부실 하시.
1: 다체나 저거 차야기 주특든지 요르베 마.
3: 니에디 샘캉 루지카리마도 중로면 가마시 주특신다 화요시. 이네 펍시 지규 기란즈 파신 쇠드시다 지지는 편도도 갑시.
2: 듭시 가래 쏜다.
3: 디 양야포르 정도나 쇼주베 마세 정도디 인지 텁스 고시
1: 딩고네 가래 각세도
3: 제자 시에디 덥디보다 락린단디 가래 가고 요시 이내 그저 시에네 제만에 보고 도나시라 채우다 계지시에 당태 리내자 보고 통하야다 사지든지 TV이네 인지 섭서 혹시 다 보고 양자 먹일 수 있는 요금 말다.
1: 나다야 가도 나대지 가자. 네들기 부유맨주를 형제 채니 예지리 셰마요스 켈리비. 다 보고 된 대샤샤. 네체나 라삼르나라. 저쪽이 뭐다?
2: 섭류 저쪽이 같이 오래.
1: 라가 전에 그제 세우래 아. 부다다 뭐래 나도. 얘 예제디 이지 세우래 매.
2: 자게 쉬다. 공제 내용 하지. 쉬다 쉬다 하지.
1: 디.
2: 저 라도다. 넘겨 내부 가져 미도.
1: 다 뒤샤 뒤샤. 뒤도 관리도 와. 더 도대 대시해. 다들 개 치쉬디. 왕이민기 나서 줘요 우리.
2: 아, 당기루즈와디 니에부 카네 기비네 타네 야랑고레스기 이네 니에부 니제 카네 기버다 피네 야랑고 초나 가부시비요르다
1: 니제 레고고 고르시에자 니에다다 미스텐스슈 수레 지브리 지브테고 니제 레고로 레가 친구 요르바 아 지베 고르마 쉐다 니제 레고로 가르치니에라 디송어지
2: 아, 지 최도 제바 개체 도매 직제는 전다 좀조여줘
1: 최상아 루토마지 다총진나라 샹제슈제 대오마지 로조
4: 아 니에랑 니베 개체디 닥다르도베
5: 나다미도 닥다지샤 슈원이랑 진뉴
4: 뇽마시 니니 뉴빈다 지적토로시
5: 란샘스 코이블라 야 이내 지스다
4: 야자 라이스다 야
5: 야자 어디 구쉐도
4: 텐데
5: 야 난치스다
4: 아 전화도 텐데 기분
5: 아이
4: 야
5: 아자라 공감사
4: 아 아마 아마
5: 범위배 朱学士，我是喜的。
4: 阿妈。

0: 你我送我这去的，马上你也加入，往前的。阿姐来看看啥？加入哎！哦，加入哎！你让三十大写名，让个加入的，我没听没。阿姐，阿妈，马上你老人家不请是过呢。
1: 다음으로 가장 많다. 생활한 용도 왜?
0: 지, 얘랑 생각 비슷해. 얘 시에베 깨지디 엄청 인구 말이베. 아, 얘랑 시어 교수로 교. 얘랑 교수 중 말이 교수 교.
1: 이야, 왕씨.
0: 교수씨, 나홀래, 나홀래, 나홀래, 이제.
1: 아마, 하, 언니 이들 도시 많다는 용도 왜?
0: 얘 도시 등기에, 나랑 아무리다. 나무 수지 아무지, 나무 수교리다. 아무 나와 등 매베 용아. 让
1: 全国都年轻，年轻的用过的，还有呀，阿姐，阿妈，朱学习，让俺们那个他这个登记，让亲的哥哥提不起，让亲的俺主意的，俺亲咋算作用嘛的？爷爷爷，没事的啊，王姐，爹爷的呢？我是给过去，俺今天到你面不着。哦，王姐，俺不祝你过节日不？让个辛苦了不？其实等到的。
0: 长春那米可比呢，俺可真晓得啊。黄花田有的，老对不起，倒是呢，可能老便宜的。妈的，今年哪种？俺还得是找个的，找个年头么哪的？走。
1: 爷爷，阿姐。
0: 阿姐。爷爷，你别过了，看到你他们家店员啊。
1: 阿姐，没事啊嘛，俺们那个毕业也不错。
0: 谁毕业也不错？啊。
1: 看舅母就写去，你三不了要上班，俺还得一直找过来。这样嘛的，今年哪里还得一直找过来？找个年的么哪里？爷爷，王倩，阿妈，阿妈，这些年不是这么些用的呗啊？俺王倩土呗，你们谈过的呢？么哪的，自动来去。
0: 我才就没了。
1: 阿妈个，俺儿子都没说你呗。其实就是呢，俺你们都注意。
0: 呸！让赵小明，我让有，别了。
1: 朱学习，对啊，王倩，阿姐，让赵小明，王倩，阿妈，爹妈，俺俺就当杨小明嘛，叶郎秀，怕落雨，一手将俺救起，阿姐，
0: 姐，
1: 你，阿姐，
0: 阿妈，阿妈来，你去，叶郎秀，你要说的什么都不要的呗，
1: 明白，进的。
0: 예예예예다예예예가리뉴가그거고난이슈다광주요야자광주대중아 야,光明西落了的帕林啊。等等，看这个多，叔叔要我去丢的。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드 셰라 몽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난 차라 용장 체 서동 효균난 수부로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난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0: ཉེ ཆེ ཆེ ཡིམི ཐ་ད དེ་རེ ཆ་ སབ་རི དེ རང་གེ རོགོ ཆ་ཡ་དེ མི་ཡུ ཁ་རིན པ
1: ཉི་ཅི མི་ཡུ གོ་རབེ
0: རོགོ ཆི་དེ མི་ཡུ གོ་མ་རབེ
1: མི་ཡུ ཁ་རིན ཡུ་མེ ང་རེ ཤེཤི མ་སུ ང་ ཡིང་པ ཚམ་ཅི ཐོན་དོ ང་ ཨོ མང་ཛོ རིན་ ནེ ཐོ་དམ ཐེ་གི ལུབ་ཤི་ཅི ཏག་ཅེ་ཅེ་ཅེ་ ཅེ་ཤི་ དུ་རུབ་ཅེ་གུ་གི ཉི་ནེ ཝང་ ཡིམིན ཅེན་དུ ན་ ནེ་ཅུ ལ་ཛ་ ཨོ་ནེ ཡི ང་ཡི ཕང་ཡེ་རི་ཅི་གི ལས མེད པའི ཕུད ཅེན དུ ཕམ ཉིད ཆུང ཅེ མེ ཚི ཆོ ལ ཆི བ ཐོ ཉི དུ མི དུ ཐན དེ སོབ དེ དེ ཐོ དུ ང རོ པོ མ ཆི རང ཆི རེ ཤ ཕེ དོ ཡུ ནེ མེ ནེ ང ད ཅི ཆོ བ སམ ཆུ
0: ཡོང ཨ ཡི མིང དུ ད དེ ཉ རོ པོ ཆེ ཆོ
1: ཁྱི ཕྱད མི ཁྱི
2: ཁྱི ཕྱི སུ ཅང ཅེ ཡོན དེ ཡོན
1: དོ ཆེ བེ མ དོ ཝོ ནེ ཆེ ནེ རིན ནེ ཡོ མ རི ཇུ རིན ཧུ ལམ སང ཁ བ གི བཅེ ཚུ ཤོ སི ལམ ནི ཤེ ཤེ ཐམ ཤ དང རོ
0: ཡོང ཨ ཆེ ཡིན ར ཅུ དོ ཤེ མོ གོ
1: ཇུ ཤེ ཤི ཇུ རིན ཧུ གེ ཁ བ གི ནེ ར ལོ མ ཡོ མ ཆེ ནུ གུ རི བེ ལོ ཁ མེ བ མང ཚ ཨ
3: ཡོ Yeah, best Sasha.
1: Rang am la ji de.
3: Am yi ne o zhi de. Zhu ren hong la ge yip xia. Den de sa zhang ne zui me zhuo.
1: Qian yu zi li. Li da, ge ji chang xuan ta ge ji. Da li.
3: Oh. Zhu ren hong la, nga tang de ga ruo sa li yu, qi ran le zu de nan ha ri ne.
0: Xue shi. Rang, xi bu jin yi dong dao ma xi xi.
4: Ha ri ga ruo ga ruo.
0: Mo xin jie ni mu ka xie ji li mo xin ba, ga ruo cha wu zhi bei.
3: 让他多米拿了点预备啊马上就你一杯让你他的床子拿了两个马步都让给床子两个做那个下午的先送他托你让婆婆搞不要马上送去送不了点不起了婆婆搞不进这都我婆婆搞不是大花要是马上你也可以让他学着看他等到底 카사제 쇼토스 마르샤
0: 상원치야 카르도 아 랑 상원 카르요제 다들 정준다라 레고 망고도 랑 람사 로쇼 아
3: 체나 치슈 그디 로그제
0: 다다 다들 람사 로쇼
3: 어
1: 카스도
3: 어 조진 홍라게 강교교 파 로스동기
1: 쟤는 권다 연예인이베
3: 어, 시에츠도 히야 요마시.
1: 디 가스게.
3: 틱트스 시오시. 마르마시. 광다 인지 로용기. 용두에.
1: 디데 시네 다부디. 주쉐시 야오제뉴아. 녜랑 체디게 마삼라.
3: 녜시그유 딘데 마시.
1: 장 아무라게 뮤팅치아 치도 녜슝디 쳬잡니다. 신스게.
0: 제지데 시에당지스. 슝디 슝디지. 제디에 레그 존네 샤오다.
3: 是是是
0: 예, 랑기 카리텔을 가보지면 신기해 아 랑기 야르증을 세부대 나 가보유
3: 동안나봐 터지나
0: 소시 쇼모다 모모 쇼고유 사도유는 소설이
3: 어 나 지스부모도 다치 주의
0: 어 랑체즈다 샤님도 세배 쇼모대 가보도 야
3: 어찌
0: 네시
3: 아 오글라 캐나가 강문에 야우시라는 게
0: 예 랑라 더더지 제고
1: 呀,你去聽住啊,你,等等一下,就是。前面用啊。啊,這個聽的。哦呀,這是。當然了,所以。喂。什麼要這個?都辦哪路?藍沙聲音的。喂呀。可以的。喲。
0: 갑자기 哎呀，对对对，哎呀，怎么办？啊，让一等，
4: 我拉钱多钱充啊？
0: 哎呀呀，小道，可怜的我，先忙的，可怜少些。小道，银行干部请下。可怜少些，可怜的。路不通家了，还差个腰吧？
4: 叫移民，拿下是给，年轻的干部去接大用兵的。
0: 移民去多，请个干部去民生。
4: 哦，那不是呗？
0: 啊，当年让了卡些不是啊？
4: 米村，回去铺了七十个月了，然后了，俺再去吃一下，哼，今儿不捏巴了，他喝了不？今儿捏巴用的鱼不着，俺拿了老杨敲嘛是呗？我现在叫移民了，他到新浦大出去雇员了。
5: 啊，是，那底下这下，你看这是不穿不敲嘛是呗？
0: 哦哦，可怜说些，可怜说些，我用啊用啊，呀，人家就说的。
4: 嗯，你得去不了。
0: 哦，
5: 阿姐，你哪天你要来说？ 巴拉，小刀罗来么是喂，同他提过送看他个。
4: 菜场，
5: 这你让菜我，
0: 这让俺抢去吃的。你让啥菜送我去？
5: 俺们啦，小刀来是。

0: 어제 가셔서
1: 예비 내지 잡지를 치자. 나 둘이 돼 가지고 얘.
0: 야, 나와. 나와. 你这底气没不上去，让车队劝你一样没多，来个的，前队没多位。
2: 啊，前队多，前队多，周成功了，一年。

0: 미타다나스시르침부바카리용구마리스제토다데니에티주치모토바랑게치토르베셰솔로
1: 칸자
0: 타그라바
1: 하 다디 카린 소레
2: 암라 키랑게 나 까만나다
3: 아지 용구마리 장바라가 무튼나마소 데 야고체 되시
1: 자 니님도 용
3: 라싱메 껴다 마데제 수수 칼라소
1: 니싱 칼라소
3: 니케니 시오 드리케니 수 칼마니네 니 레라 보시 오면다
1: 아마 저 이미 예니 같이 그래 예니네도 좀 할라 그래 맞지? 로마 체는 요마다. 아. 저 좀 먹겠다. 로코야 민도.
3: 가채소.
1: 겐라게 조지 홍라러. 향유게 왕이민러. 종티치고야 민도 소소.
3: 네발라게 오 홍라러 칼소소.
1: 어, 니에 시마죠. 칸다 조지 홍라게 지브 로탄스.
3: 아지, 향유, 라치는 요마디.
1: 자. 안녕도 요구해.
3: 아지, 나랑 싱머 껴다.
1: 아지.
3: 小气, 요거 신제랑아 자 향유 소치시다.
4: 에, 팀원 정조 용리시, 짐주 첨부유. 대자 가르쳐비나. 역단 쇼블리. 왕이민 기자, 광주 정조리 잔 예니 그지 체유나. 예심나, 등주 큐르민도.
0: 하, 조부야. 광주 정조 달러와 아이성비.
3: 김수디가 여제 뉘아 뜻다 첩단 디심샤 왔다 이제 여제 첩부리 학과도 되뜻다 어 하이다 검뒤 어 슈고다 나는 뒤딘데 지구 열어 봐 야 시에 돈시 고주 지 니 송 시지 니 송 어이야 빨리 나가 고다 지 니 송 시 나빠 어이야
5: 那就对呀请你哎呀行吧提起啊请你送信请送信哎呀等等那茶用的我也要修改去啊茶茶茶用的我的叫我哎呀唐山的请你送信请你喂喂喂啥酒下的这路去卡巴住啊
2: 봐라, 걔랑 걔 조리 홍라라. 지마 왕이 민게 토다 주도 신매수베.
5: 이, 하지, 얘 가시 님이다. 내로 중생 세제. 조리는 고군 로고 제 토스 쇼. 보모, 다이는 토다 디테라. 라스마 도지 키오 마르다.
2: 봐라, 왕이 민 탄다 디제 차디어리. 걔랑 디제 나년 여르베. 걔랑 걔가 로팜 주주. 얘 걔랑 세고, 멋지는 얘 왕이 민라. 태좀 제 디지유. 탄다 걔랑 디제 나나 나 태좀 지메. 내 기다셔. 나 왕이민 다 지구체. 나 왕이민게 남자 주고이.
5: 아지. 랑 셈림데 용도야. 이게 뭐야 갖고. 랑. 도무지다면 자. 랑국에 미나마 주기스. 대체 미 과부이나. 유미스 참을 지그리.
2: 네 그자 삼당 위에 나 주도 지네.
5: 보모 깨마 깨다지. 깨마 깨다. 셈림시. 셈림다.
2: 나 담는 셈림제 대유. 我当王一鸣听闻 你怎么过来女友的 谈到王一鸣了 我鬼鬼有在 你吃了呀爹我的
5: 什么让来吧 你那嘴的 他不去切兔子说 咱女啊 我让个爸爸的 把不上楼着
2: 楼面
5: 楼着去 休息 休 休息 跑不起大门渣
1: 지지바 향유게 남아 주기 거래 시에서대 견하게 생김도 장고 추디 코추 먹송아
0: 되다 장기게라 인지 추사스 땡고이
1: 어 잘도 추유베
0: 응 야
1: 용아
0: 용도베
1: 오케이

0: 키란스고네 왕이미기 나츠준이 이너 들레 나조 직조를 해서 주고 탐지 마디 레젠트 다디 삼다마다 효마시 딜레다 초신신이 삼다나 마시비
1: 어 前는 안주 초신다 카리테네 삼당구레르
2: 제자
0: 아라조 왕이밍라 칭아 전도체야기 구류스제 전도나 쇼조비나 팬제 지금 마시비
3: 취디 야고도 와 야고도 도저히 와라 기랑게 숨부디 네 신규유 리데 기랑게 신규유비 이 전도 휘부시르다 미과리라
0: 아
3: 뭐부과리 구지체우리 坚定不过的 俺是闯罪迷, 你这些土马子,
0: 这三个, 看来我是要打, 我去呗, 也有马事, 他的真多的罪目是吧, 这三个了, 弄啥的怎么钱打事, 这回也没吧, 你进过那个真多的, 这不是跟说过也没多, 马子, 谢大爷的, 啥些鸭子做, 你也是这些吧, 我这样马的,
3: 等这钱你给他做看来你哭着吧等这钱你用的呗苏人完了其他俺做闯子陈清义和这这这玉米仓妹其他了脱线了数据银谢谢老大刘三等队长你们得写的其他大概用说都这么那些你也看见此人的人好其他俺这得送过来好吗好好友其他那组俺好话给说的我认识认识哎呀钱他给你的严成了好友
4: 俺做仓嘛行不得，娘不认。原田姐妹了，拉扎来住牛妹。先生，前上其他的，一忙，哦，很多智慧给，萝卜忙吃了。俺做牛的，女婿都要吃。先生，啊，主任，现在怎么请面的？屯大的，引进猪头切去。

0: 가리나.
1: 콘상메 안가 술비기.
0: 모데리베.
2: 니키랑 배사치네. 땡기 전이게. 나 동자슈주.
0: 동자슈주세. 가바슈주.
2: 대슈주.
0: 어찌. 전이스니 디나. 함시 사다슈샤. 라슴제 마시. 니 세제. 야우슈주.
2: 조리라. 키랑 태우 마리. 나이 삼코스. 쿠즈 나야 감면은 나이 대화 속변 나 대구야 미두 드링아 대연제 키라르지 슈야유 지만 내가 찹도 나 슈메 대화 루가 날래 나 슈메 심어도 키라르 투스 수구리
0: 아 씨 얼레디 데 마시다 녜녜러 전이러 삼류 롭스 야고시 겹 차소는 셰초리
2: 두리라 디데 고고 요마리
0: 디
2: 두리라 나 동인다라
0: 다이나 창명아 샘제 속이
3: 아마 아무나 돈다 시야 유다
4: 왜 장풀레 소아 나 워싱 그매 야 기치시야 지금 매 여자 잡 딱 말이 나 워싱 매
3: 아마
4: 깨지 와 하도
3: 아마 아무나 세제 문을 내유
4: 가지가 얘라시오 공아랑 오심메다 계속 내지 가라니 좋아요마디 나 태아원 되가 척배 루빈 천인이 라지부 주셔시지 봐 가라니 오심메봐
5: 아지 기라니 갑자기 여고 있는 비게
3: 얘기합시다
5: 안 돼 싶다
4: 참 말론다
5: 고다인다 나 좀 못 튀인다 저지치 챕시 지니 숨시 나 주 뒤
4: 집주 라시다 된다 가르유
3: 아마 아무라게 갈래 집주 수입에 아무랑 보르다.
4: 아마를 먹어. 나랑 안매. 예명 전인수유.
3: 전인.
4: 원래 디저스 비우기베.
3: 디 아무랑 같은 디저스 비웠어도고. 아마 다른 데 마시다. 다른가 왕이명을 매주 자고르시아가 용비. 정준아 레지디가 총도 소치. 무도 규치에서. 아무랑의 카드가 아쪄다. 영웅도 없어.
4: 재매. 무유구디 나 차가 요배 아 디콘 녜셉 닝메도 녜라셔 무유메
3: 조른 홍다 조른 샤가 셴디 겹사 녜셴데 뭐 겸는 화용구레 머신네 셴디 조마시 조디 지심다 레기 오스체도 주바
4: 가리 오스스그레 아 용아 장무주스 내 지그리 이네 나 차제유
3: 흥 아무나 셰어 마시 차제 가르던 거 몇 년 셴바 왕체다 인지 저하시에서 니시 아마 아무랑 유시 니에 범만 구도뉴유 이내가 왕체 통하다가 오늘 이 나라고야 범모 타그랑 제 삼추
4: 마지 장영이 니 가스 그래 아 소세무 쇼쇼 샤제 폴루몰루 딘제지를 세무 쇼야 가르도
3: 디
4: 허세 하도 예시에다 넣어주베 장한테다 분유게 이그레시티 야게 큰 죽음인도게니 라게 제주 최신민도
3: 제주스 얘니 가세
4: 녀셰비 다드셰비
3: 아마 밥 처먹지로 아마가 니 지를 식 된제 대없이 다들 미중아 끼면은 시리스야 좀 세신 거 입에 뒤에 가르인의 아무랑 장제 본연 맵 차상시 이내 미소 왕체러 본연 가죄면도 너니 지금은 된대 딱다 지그지 要 가서 마시 아, 영아 영아 다 시에미 연영우디 전혀 인반면 봐
4: 제메 제메 가져서 전부 유는 랑게 응우시 뛰어시다
3: 우디 마체네 다그시 이내 왕쟁은 이 박이 지동을 아무랑게 통주체 마시비야 영아 마 이모쇼 우디 제모
4: 먹어는 약수이 랑준다 여러분 준다 윤은 무시된지 안미된다 아
3: 나 통주치고 오셔봐
4: 타부동에 랑통치 진유매

0: 刘不迪呢？三百几？三百几呢？刘不迪，他的开南边是新不迪，平壤各种确定地当乌云天刚堂，平壤龙井眼睛猎户人，伢们都热烈。地当六十里村，地当平壤县不地区。我做用我杨宗平，林杰公看不上，开南帮俺子列在那片板，格是修。 这个书记习近平给孟勇给地当名呢，劝勇给就真勇没事写堂，仁义给地当名，说是仁义的呀，让李月就送不能行。场面仁义给刘胜地当堂苦了地当里啊，拖囊忙怎么难解？地当堂递给地面，肯批准点儿，别准切过别，别个修行。他特地俺去列前头里啊，批别公众参谋了的他那些他的眼睛仔细别，赶紧什么场面，岂不你没给给盲误他，没得几个热热的送能过去。
1: 其实，起步地塘岸改善用呀，前途，莫不地送给军械铁里啊，拖囊南亚的五年，开进其他车的要是。其他特定案子列前头里呢，平壤各种莫不地送面看起，做局面吧，跟大学这么来定制学习，出工马高的空气，地塘给军械过里啊，进行修行，另给场面，这是哪说？
2: 大学这么来没，四川六县华西路林内六点九万塘，明儿 平壤要求某部车站门槛度，车辆能运行，免不隔住别昆明镇面了。华西平民区别门槛度，落几站，十种难用。咸阳街口人别往不卷进，所长中的正在了天马上牛月了。他是中间的车店地带乌云天岗街，三段社区街西林车站平民大区别面对别，内部拖了东北，所长正在录制日记开进度，电厂不马赛。他是中间的车店地带乌云天岗街，平中下下列屯面了，天马当屯中月了。
0: 平面塔铺在参加给，难道免就来团别呢？没路你说他怎么送人？难道免就来团去，别准火力塔，看着不怎么样，没办法。西林多，没别来给德国老兵建国那么大推送所，心情人别参心那么差，你呢？火大兄弟，参心冲着他炸，日常团队跑，接送你怎么别能有？
3: 跟到这么啦，看不上。跟他不看上。
0: 你谁跟他？他，唐托马给他跟着学校里呀，他天天开始俺做作业题里呀，不过他没教，伢得，伢么收拾的，王不怕咱别能做，忙不通呀多啊。俺得对怎么？他伢了，不过俺们几个人呢，吃下面呢，伢嘛不过过头给得罪的呀，他不过他没那跟这吃我那什么就什么这能够多啊？他给他第一天里呀，所有一天呢，伢跟这日子是不是奇怪？跟这日子送人呢？
3: 哎，是个啦。他第一个点就是啥？俺那俺做伊那，不过还没跨过呢。买几对干啦？王不差嘛差吧？哦，今天俺可没嘛差，王不嘛差不得。要么收拾着要不要呢？俺呢，第一个啦，你解解解不要呢？出生缺陷是个吧？他第俺做，解解个点别说钱呢？俺呢，人不送着个个。但人不送的呢，人不谈不得，不得买个房个是啥了？啊，不过买个房给开了是呢，也算可是钱。嗯，今天开了是呢，俺做个。
0: 믹스하게생각하죠리디나라게게비는훈제문제스그래디라딱제체가조도와딩을마고콜라네엄지를끈지슈제딱제카르치고섭서카르치오데뉴라조도와응안조는마소나다초마슈콩그라디에딜라조체비슈도와디진부탕부디르시야다이진부니부딩원에세베나니카르스나다보고코사브르바코사브예나니멩갈라요제딱제카르요레스나아니다와숨게예윤딜라딱제비차조리딜라카르스나아니안조어
3: 嗯，俺们这时代呢，NT四个嘞，但俺这内部听说忙不起个NT四米，三不写多，对，还是做好的是呢，俺不过金白给脱落去得过来，啊，对，不过我们用这时代只话多啊，嗯，第几期，俺你不得了，你查查也叫嘞，那查查也得了，就当前呢，当时综合征收的，的确我那是得当前期话嘞，那是，俺当时综合征的查查也得到，过去咱也是那个你多啊，那是，嗯，引进不起当时综合征的大约工资开始是哪个你多啊，那得，嗯，引进不起当时综合征的大约工资开始是哪个你多啊，那得，嗯，引进不起当时综合征的大约工资开始是哪个你多啊，那得，嗯，引进不起当时综合征的大约工资开始是哪个你多啊，那得，嗯，引进不起当时综合征的大约工资开始是哪个你多啊，那得，嗯，引进不起当时综合征的大约工资开始是哪个你多啊，那得，嗯，引 Tomba Mipche, Nick Stable Mipche,
0: Tom Tom Daniels,
3: Kissing my Giba, even get a sheeta, Combatavieta, Tana Julich to Calasa, Rangal and just see you and Digua.
0: Yes,
3: the chair in a kissy Giba in Zo Carson and Dilla, Menjo Chiamindua, the Inzimitawa, Santa and Dina Chaza and Naganiore, and Nagachi Canal Guijorba, Dina and the Sisung in the Jimiri. Mobutis Minganda, Dinig Mingangala, Dugget Chigro, Dibuka, Gangala, Dugget Chigua, DJ Dugget Chib in the Dirimiri,
0: Ness,
3: Chicha. Sine, Mabu, Dinanda, Mabina, and Tawanga took the Ligurba.
0: Ness.
3: Be tried to give in a carousel, Tawanga took give in, and the one between Jay, commit some me, Gangla, some me, Gizzi Doctor, dear you me, Levena, true you me, came in a true you me, and Nanga time you made the Ganga Dodua.
0: Ness,
3: that did in a one between Jay shook chisel goodle.
0: 고,
3: 고디나 아니, 제 단계 면주 제단민도. Kudi nana karisana, ane nga zui bina cha shana ningsu rana, nga zui kangpa shi su joruwa. Aya bu ranga la dan chansi kangpa chikla minduwa. A di cha di adi menju cha dami ba. Ranga ina gezi di beti su rumu tupche, gezi di pachanya beti kar cha di aje. Jiru leka, wanchuan leka yen zhung zhiba. O di nga zi gudu, gudu inzi minji karisana nga zui ko dungu duwa. Rinpa sumba di di risha, ge cha nirisha. Ta bu ge cha ba ina, ranga ge cha ba ina karisana, da gila rang suen zhe. Chodo takta ma deo rwa. Anzuranga chodo...
1: Chun ee lesi, dhizwa la
3: gyalak lesi. Gyaga gyamno chun ee lesi, chodo rechi, gen renyen ra yo rwa. Ta ranga yena ane di khasa nga zu jengu cikdi ma pikyo tinra duwa gidu ne. Shinti shing huang guan jen towe sunra. Ta ranga yang karisa na gangba di andasi tsu nanglo lo rup denye sunra. Ranga chilo la pa treje denye ra, o tete denye ra duwa. Ta yang buku la nying naza yo ba. Nying naza yena, naza ranga igun sunra yo rwa. Ranga chakza takta ma deo rwa. O di chede ane. Menjo chewodwa ta de kharasan menjo sne shakju mangcha gang shakju cherwa shakju cheje larsu chewodwa kesining to je nal hembe gebe sunda ta dinre cheda ana shobdo yina chu zem gor bal dinre gi ta ina nganzo minga yin be na ta jita mangcha yagar ta wa thuk ta tumbe nal chi gore mi gang ru ru che a shakju de chigi dwa di chede kharasan ana nganzo gi bugu nyushu de larsu cheti ta de kharasan ka jo nga yebe yina 라야도와 아니 코 가르스나 차에도 야가도와 인상기 지속에 간주 초도 재미에다 좀 샥주 춘주를 근데 이나 밤에 나와 마담 제 퇴주 마 십지 장치 세도와 아디 양데 세미네션의 방법을 쓰셔 봐
1: 아니 그라다 퇴근 그 초에 텔이야 차샤니야 습습 체고야 같이 근데 유나
3: 당아주 왕부준제 되는 안 퇴근 그 초안나라네 습습 체임나 사장님원의 세브 봐라 今年呢, 아주 클래스에 들어봐, 또 체조 찍어봐. 다이나 팀상에 아주 클래스에 망보치 들어봐, 가르소 그래. 소전에 있으면 미스는 레뉴 체조인 들어봐. 아, 레뉴 체배 옛나 가르소나 되고, 아주면서 모장기 뒤지 말아봐, 쓰리지 수 말아봐, 그 정중 그 쓰리네, 가 체조 가라. 수주 망보치 쇼도 도와. 수주 망보치 쇼도 도와. 수주 망보치 쇼도 가라. 아니, 아주 개시 수주 예산 생겨라. 수주 가에서 돈도 체배 이면이나 维生素 A 사도 체배나. 체배인 아니 왕부진진저 교회님가 도와 칼라들 습습제제 릉중기 모장기 칼라들 티체고도와 인지민지기 토난들 체고도와 아니 인다 로춘주 부환에 맞아 아마 로춘주 자르바 다 딘라 가보여르바 렌뉴 망부 체교 딘라 가보여르바
1: 멤버 선데다
3: 아 딘데 면 야가는 게는 멤버다 나이타다 또 가보치르바 다 딘나는 운에가 워메 소주 유미 시에고르토에 요마르 어 콜 렌뉴 망부 체교 소주 망자 쇼차브 네세 드루 딜라 소주 쇼나 쇼브르지데 드루 짜라 냠부딘데 끼엠고레 야가는 게베는 판시 지판스마 또 끼베이나 아니 간주 드레나야다 진봉은 유나잖아야다 또 야라용고도 아 안티데데 시부 추주민도스
1: 딱이나 나레기다 티기다 디 럭퍼스 네임인도 근데 코나스 근데 지도아 두균 땅 안저 다 사자니의 차샤는 예산 카뉴인 체우러 봐 예산 사디 다 카뉴인 체도 좀 봐 다 근데 로 그래 푸디 예산디 추용문도가 아무라디 다 나 예산 사월에 디게다 보험하고 공기 디게다 수주 그 카뉴인 체야 디게 여지 지도아 디가는 게라 승해야 되나
3: 디 인더스리스 디 콜랑 안 주이나 예산 사디 커섭치디 아마 책불 드려거래 사이 나 아주 데려봐 체리스인데 니네 니 피게 주어로 봐 난다 주도 갈라 치르부 부에 사야데 조치부도아 문에스나 부부 사야데 조치부도아 약속이나 부부게게 다와숨세 스부 코차브나는 부부 참샤나 지그르바 아마타루 무투 다와숨세 견돈 다와 죽디 조체쇼드지 아 디네 드루 커섭지야 가르스나 부풍원에서나 안주이나 부코에이나 딜릿조르바 딜릭이 뷰제데 야고과이나 데고도와 수준날 한신 신승에도 고도와 아 디네 가르스나 타마티야다 장라동에 다 사자니가 내르달 디 인짐지 습서 최고도와 믹스에 가르셔서는 부호도 간라 안에 가서 뒤도와 신이체 디네 티체 가르사 무추체 어 돈도 락바 차이민도가 아 디네 가르 제규자라랑가 랑가야 내가 지에 고라 데르도와 칭치다 요치 돈도라 지단년도 여러와 어 디네 락바 차이민도 아 약속했나 따천다에 대 마다나 약도라
4: 단다 시야 네브디 조디다 수지마다 베네바 보고임바 대부분 있게 되는 다 왔음들의 취민도 아니 낮에게 있다 규진 조디는 직대 부부디 아메이나 어머디 때에 마심 체제는 부구대야 수지 마담에 내지진 대청도 관 아니 부대는 아메 부구대는 조거나 코데베 거는 수수 세줄이야 있어 마체베 경기는 부구대야 가르견 제도서는 수구강의 찰롱 제야리 아니 야고 뭐 좀 봐 아 순부대 가래서는 아니 말아주 부구대 마게 차베 지리나 아니 아메 오면 대모 두베 대모 두자야 아메 베드고로 부구대리야다 잠바잔 잠바다 데데데 수주간이야 삼주에 맞든지 괜 치시디 어디게 체면서 삼산도
1: 나 전에 걔라 사산이 줘로 다 보고마고 권이야 딱제 치고야르지야 근데 거부로 지연아
3: 딱제도 거부도라 내가 좀더 믹스하기 생각이 혼제 먼저 생각 줘로 봐 이나라 친제 아니 딱제 가르쳤으나 멍시 딱제 가르쳤으나 속부 털어 속부 지제 속부 털어다 속부 지제 착시 난 착시 딱다 되면 지멍아주 친변 누수 개면 누수 처리 처리되다 보고 저와 치부여래
1: 아
3: 이게 때인 그 누수 로하고 누수 이게 간다 따고도 와 아 디네 때 저 최초에 가르스나 딱제 디나라래 란 티콘라 보고 왕 부준진 기뉴여 봐 또 저 치부시시샤 근데 이천 지수스러 어 대인지 미지 게지 세브 치우고고요
1: 난
3: 거기 나라 추고 유면 아 왕 부준진 디 수수 능민나 가서라 하면 보고를 제얘기 나지는데 이 야나마나 보고
1: 그냥 저기 걔는 유전식으로
3: 유전식 야나마나 보고 소소 매베 소소 규제대 균도 중요이 아무도 봐봐 나지 매베 보고들 나지 개브로 봐 나지 가르쳐 균제 균도 중요이 어디디 세세딘디 치고게
1: 나 당분에 보고 하고 관계 운에 대단히 운에 개침 쉬우셔야 돼
3: 그래
1: 딱 걔라 이내래 딱야 드링케스 좀 가지게 나 보고 저거 나요 이내 나 격부체기 제제 칼라다 되게 강 도나제 심도 격부체기 심제지 단제 인도 좀봐 아무디다 칼라다 딘제강리아다 나츠게게니 차샴 샤캄다 제페스르와 엔제 제제 엔 딘제 제임나 보고야 느겨지 주연아
3: 디르사 안다 속보 지제디다 보고 커야 될 저와 치부 여러발 아니 또 진짜 다수 치부디 미간가 나 제페 지스니디 여러바 땅 아샤캄 땅고 요인가 드린 숨제 디나미 망제게 아니게 샤캄 땅에 텁시도 노겨르도 와 땅 아주 되지 뒤는 집내시 안능을랑 안타디 인침 쓰이게고 그래 쓰이게면 아라 세시 거기 날 때도 왜 깜짝이나 때도 딱다 난 때도 와 샤작변나 치도 됐다고도 와 아니 디네 가르쳐서서는
1: 루중다디
3: 제 루중라 샤작 차교 때나 망차 샤작 차교 장르설 샤작 차교도 망고 아니 샤작 차교도 옛날 가르네요라서는 아니 보고 콕하봐 디체디 코카고도와 샤캄 찬여네 샤캬튼 코카고도와 다 코바 이베 있나 다야 녀가 디게요 샤캬고도 좀 가르스나 부고 코게 코길라 착시 토브 차엔지 부고 코게 코길라 지방의 주 차엔지 认真지 당뇨병 认真지 고혈압스 랑가 나자 랑가 두주 가르스나 부고 다와 장장도 케토고 말이 딘데 막고 요래 가지고 그게 랑가 부고 다와 두준에 기주 가봐 다와 게준에 기주 가봐 나자 두주 치기도와 디직체 아니 부고 깨베 규름을 가르스나 깨 가고 요봐 슉 뎁스도 뎁해야 말아 샤강가 좋아가 샤르바 나가 야 니트가라 제 가본 저거래 슉 뎁 가고 치기도 와 아니 되고 내 게임도 제 샥주 주주 가거 봐 하여튼 내 게 사비 있는데 야 아마 차슉 치고 쉬어야 되는 게 내가 또 와 어 차슉 이게 또 강가 작베 샤 작부 되게 들어도 와
1: 겨르지도
3: 와 그 규디르지도 와 하여튼 하고 걸라 생군의 전에 속보 지제디 세세다 딱다시 전에 양고 요래라 아니 루제지에 소신에 부금하고 혼에 루제지에 가르스나 남중도 바갈로에 리발 디네 추가에 어떤지 지에 양문을 도와라
1: 요가다
3: 요가다 딘서 도저로 망제 가르스나 가주나 요양윤도 쓰르바 코사베 있나 아니 루제 있나 가르스나 주메 루제 요래
1: 아,
3: 미세기 주멜리제 여러분, 주멜리제 진짜 되게 좋아.
1: 다시는 게라 주무지금 문에 치시면 다 미세기 양 딱제 제거할지 가려있나.
3: 게라티티 주사 안주인나 고네 다 틴사 고네 이제 망보 요리 고네 망보 요리 때 얘는 디나네 또 채 숨지도 와 대행 안주 침배 고네 카바티 개개 김네 이간스르 아 디네 데르바 안주 케균의 세베는 스모스르바 개개 김네 메두스르 디다 아진니티 또 숨디 가르스는 믹서를 사야 가르스는 딕 제가 집에는 무인 트럼보스 코번에 막고 주고도 와보라. 응. 코번에 고 주고도 와. 다 팅 안 주고는 신 저 치슈도 극대도 치고 치고도 와. 응. 극대도 치고 치고 요면 아니 딱제도 맞아는 극대 치고 말 봐.
1: 응.
3: 다 팅 상 안 주고 이게 가르스는 딱제도 치불 메린 제고 말. 딜 림베도 제고 말.
1: 응.
3: 디 림메기 딱제리. 아, 제 제 가르스는 나는 아주 집에 돈들로 나도 돈 좀 매버디 가야 찍기 걸어 봐. 봐. 안 나도 디숨디 가르스는 딱자 제 맨조 제. 앙자 줘봐. 네 마마 마마 집밥 채시 줘래. 어디나 밥 차는 안 보고 신내 코는 지기.
1: 네.
3: 다른가 보고 코 차견줘 여러봐. 아 신내 하고 견줘 여러봐. 둘 마요 미치. 네. 아 디체대 가르스나. 다 보고도 고기 고기. 딱지 지기 지기 채제 앙자디 맞자 고기. 맞자비 있나? 아 코가 나는 보고를 거 주기.
1: 나세.
3: 야나 마나 부 코바나 촐라 두레. 야나 마나 부디 마쇼 두레. 야나 마나 기드 가나 부디 기드 가나네 침베고네 케죠. 에진네 부인죠.
1: 나.
3: 세모고 부인죠. 어디데 스케줄도 와. 딱제 제대로 좀 쉽시도 그래.
1: 나 지는 게라. 다 부 엄하고 콜리아 다 사자니리아 차샤비나. 클라사야다 추주 다 사야데 딘제 가나 도난 최고야. 근제를 친다.
3: 당 아주 클라스에다 추주는 거는 신나 어 코나리 마고베 마고 콩라 임베이나 조르체나 디게라리 카르사 추주 징가트 담바이드 조 시슈체 공아체 샤체 어我们的체 디조 시슈체 아티네 디고르바 식즈드 고르바 세이나 식즈디 응원에 셰베이나 지싱기 식즈다 아주 심제기 식즈 생는 지싱기 식즈디 야오르 지싱기 식즈이나 아니 베가소르 따가다 아, 갈란도 주식도 좀 야오래. 다 심지어 식도 쓰는 아주 시에나는 칠로여로 봐. 어, 뜻으로 봐. 계속 계좌고 봐 있는 숨전니드 저 신기 식도체 숨전직대 아니 심지어 식도 쓰는 야오래. 다 이나 식도들 셋이 쉽지 최고고이. 저도 지난 다른 증가들 알았어. 아, 티네 디스라 나르제 리스로 탄수화와 우수저로 봐. 어디 가르스나 안 둘이. 둘이 대 가져 나가 좀 봐 있는 야가도. 사랑 안 가지고 이내랑 사랑 안 잡아 마시 세기메. 로춘지 나가 데메시 세기메. 나가 나가 뭐뭐 메시지 메시다 둘이 인지 미지 나가 가족 좀 봐 있나 야가도 둘이 주부다 시부디 빼제서에 채 가르세다 마세디 빼제서에 채 베티 가르세세나 용민도 베티 걸 마세세나 용구 말바 티베 아디나 롱업제디 가족 나고 좀 봐 있나 야가도 네 신도 대체 약속주나 니라 업제디 까만 직체 신도도 모조도 직체 사된 삭세세나 지기 냐세세나 지기 자세세나 지기 사이나 심제자 총어도 줄을 치는 용어요 냐소로 다샤도 좀 강 치지단 치루요 말아봐 심제체도 줄 치루 마요 뭐 디디나 아니 치루 용어 디지 샤디 디스 작은 난 수요래
2: 초국 허르베 뒤진의 고조디 좀에 지단 미조기 세주 돈용게 멍시딩 워마탕 냐샤 샤샤 공아 샤나소 원장기 카누야급다 댄자사와다 로듄아 로메규주다 초진아바소 커섭체구 디진 멘베글럽신 주메 딱제카 튜도라 체구라 주메 류캄다 참베 류중카캬 멘베카신 주메 서규 돈님 춘진 야고 통나 마부디저 용교 편바 신도체
1: Smolinge, Nanzuli Zengi Migu Zotina, Lingetso de Tanki, Gunshi Kaman Gurachene, Kin number Nindarishi, Ludisimgi Yunga Chekutikin. Smolinge Nanzuli Zen, Shuzam Tashi, Jimmy Lizena, Yanga Jayon, Lingi, Shudin Jago.
5: Tiringi Lizen Dilaya, Gangi Dodu Midewala, Lai Chisula Degba, Shevi Lijon de Labu Yinda.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싱 特동 시리기 균양리 조조 군두위 겐지모 차트 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딘치비 세콜라라 준비 워자르 임바라치

0: Kong si Basho.
1: Kosim.
2: Simdo.
1: Yeah. 뭐라?
2: 교감도 소개시. 시마도.
0: 보면 지나는 스탄비네. 들었지 마시시.
3: 지.
4: 어지.
3: 미거, 지만 내년랑 통도게 아니야 봐 담아요.
1: 너부디 민애라 과제니 마시.
5: 이 내년 솜라에 개집시 라유.
2: 네 차가 숨부도 비위. 도도 감초 모유비나. 나 독심 나고도 숨어 봐.
0: 용아. 네 감도 봐 유보다 셔지. 봉람 줄려고 유. 장수 심신기.
2: 예. 계란이가 아께셔다 러브르베.
1: 장수 심신기.
2: 네 장가 숨부터 비위. 장가 자라 소유 네 밀려. 지.
0: 띵과과. 계시 공수 잡라 집이나. 감초 퍼셔.
3: 낭탈 먹어. 근데 저거 몇 년 신고요?
2: 니 숨 겨.
0: 요.
2: 헤헤. 하, 모심, 니 노블링 같이 오.
3: 그 뒤 내 맥이 보니야 등아 희야 가리 있나?
0: 그치. 고호당샤. 띵과과 심토치야.
2: 렘부 티에이나. 니 고호당네. 등등아. 띵과과 사시. 예. 너 띵부지. 니 심토리. 예. 이거 어째?
3: 오, 심토스.
2: 야. 이 개마지. 야, 해피 주위. 니. 마법시. 마법시. 예. 예. 예. 예. 예. 예.
5: 당아이다. 그냥 툴로로레세이.
4: 어제 감독이 니사 이거
2: 가서 해라. 감독도
4: 겨우
2: 겨우 툴로스.

0: 다 라무 돈 함수 겨우 겁다 쇼면 배.
1: 뛰어 죽여 뛰어 쉬어. 니.
0: 서불라.
1: 겨스 못 죽이. 심하다.
0: 니.
2: 장. 보고 흔 좀 주체 처음 뭐요? 샤우 겨스 높아 주다.
3: 이니.
0: 으지.
4: 不是啦，去那撇撇。不是，跟前面的话，去那给听个东西，我大多大，土木能给。啊，不是。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呵
0: 叫我找康古路小姐没把找起伊。
5: 让刚皮人民住的哪能吃呗？
4: 可是。当俺家也都是马戏，黄浦山我得接到学校。
1: 高兴，这都是真的高兴啊！
6: 菜当人白，绿酒囊囊，别当了，偏不切。
7: 这个我们啥？我们云南第一，苏州军装先进嘛，我还总觉得你自己大。
8: 苏州军大那呀的呢？하장게개천부시리스사파르도르니게수구내둘때네정답나야되네대회견에개천부시라리스
9: 랭게루트샘디기체도루정나와펩쇼
6: 루탕춘배세주니대단기개랭인
10: 바람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